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휘소영입니다. 자, 음식을 만들다가 그 남는 자투리 재료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 따로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뭐 다른 음식을 할 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겠죠. 자투리 채소들 그 자체로 하나씩 각각 또 뭔가를 크게 만들어내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써도 되고 저럴 때 써도 되는 식으로 그냥 남은 재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명분을 좀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아깝지 않게 잘 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자투리 시간 자체가 다용도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게 다잖아요. 쓰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겁니다. 잘 쓰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쓰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동물원의 노래 글쎄 그걸 어떻게 말하니가 아니라 말하나였어요. 말하나. 자,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는 노래들 3부에 준비합니다. 월수금 참여 코너로 준비되어 있죠. 언제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들어보시고 나도 나의 지난날의 이야기, 뭐 내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거 좀 남기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비슷한 분량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살짝살짝 다듬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놓쳐오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로커스트 내가 말했잖아, 다섯 손가락 풍선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즐거우면 좋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의 파장이 호수의 물결처럼 퍼져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을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 중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단연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갖는 힘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거나 입으로만 하거나 내게 돌아올 이익을 따져서 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위선과 기만일 뿐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꾸며내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피곤해지겠죠.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그런 가짜 말은 공허합니다.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재채기나 기침, 숨기려 해도 숨기기 어려운 가난처럼 사랑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눈빛과 표정과 손짓만으로도 이미 드러납니다. 그러니 가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말이 가짜 냄새를 풍기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라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회의하고 그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런 가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랑한다는 말. 오로지 이런 사랑의 말이어야 환하게 웃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백승영의 내 삶의 길을 누구에게 묻는가 였습니다. 자, 사랑합니다라는 말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고객센터에서 많이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래도 요즘은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사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 하긴 하겠죠. 표현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보통 고객님이라는 말이 붙는 그런 사랑합니다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말도 그렇죠. 그게 만약에 물론 고객센터에서 예의를 갖춰서 정해져 있는 인사 문구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냥 여보세요 할 수만 해도 되는 거, 안녕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전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게 형식적인 문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도 이왕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적혀있는 메시지가 더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뭔가 그 상대방이 굉장히 내가 궁금해했던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정말 성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까지도 정말 정말 그냥 업무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너무 뭔가 내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 고맙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라고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매끄럽지 않다거나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해진다거나 그러면 사랑합니다 100번 해도 그게 업무의 하나라고 해도 괜히 막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들 딱 들어보시면 알겠죠. 네. 막 미안하다곤 해요. 미안하다곤 하는데 이미 얼굴에 너무 억울한 표정이고 미안한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아무리 막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진짜 그 감정만 담백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게 사과를 하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뭐 사랑을 표현하는 말에도 다른 말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전달이 돼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참 제가 사랑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영희님께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바로 신청곡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문자는 2부에 가서 자세히 볼 테니까 1부 끝곡은 우리 이영희님 신청곡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길래 급하게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는지 곧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246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는데 이분께는 제가 안내를 하나 드려야 돼서 네, 1부에 문자가 소개가 됐다가 안 됐다가도 이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2부부터 많이 문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간간이 이런 식으로 살짝 문자 소개가 될 때가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1부 끝곡 이영희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이죠. 쿨 사랑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도시아이들 텔레파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쿨의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재훈의 솔로 버전으로 전해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이미 노래가 시작이 돼서 중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죠? 꾸리님이 꿀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와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네, 잘 들으셨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동수님 라이딩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시원하고 시간이 돼서 라이딩 자주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계절이 됐네요. 노트 들으면서 신나게 페달 밟으려고 하신다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사랑합니다. 아, 오늘 이영희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기분 좋게 해드렸네요. 솔직히 사실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을 만한 그런 노래죠.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 좀 뵐까요? 242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노주의 새 가족이 돼보려고 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환영하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1948 뒷분을 쓰시는 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짙어진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아침이라고. 이 얼마나 감성적인. 그쵸. 그냥 근데 약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한 뭐가 없어도 괜히 가을 하늘 좀 길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 너무 예쁘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한참 보다 보면 왜 되게 울컥해지는 그 타이밍 아세요? 이러면 뭐 다들 아유 그 갱년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 전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울컥해지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 신복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요. 도광택님, 환절기 가을 길목 지난 가을에 뭐 했는지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셨는데, 올가을엔 여행이라도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내가 뭐 했나 생각하면 막 딱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짧기도 하고 약간 뭔가 그냥 아, 너무 예쁘다 좋다 편안하다 이러다가 금세 지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겠죠. 올가을에는 어떤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단풍 들 때 단풍 구경?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약간 왜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은 가을날에 좀 설렁설렁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박물관도 좋아하고, 좀 평소에 너무 더워서 막 좀 오래 걷는 게 힘들었던 그런 관람들 하는 거 되게 좋을 거예요. 좋은 때죠. 그리고 독수리님도 출첵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향기님, 아침 할 일 다 해놓고 차 한잔하면서 오늘도 함께해요. 라고. 그래요. 우리 노추 가족분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어느새 또 여유를 만들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알제로 모닝 준비했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둘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리님은 아침에 뛰고 오셨어요 오늘. 요즘은 시원 날씨가 시원하고 우리 라이딩 하신다는 현동수님처럼 라이딩도 하시고 러닝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우리 가족분들 중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말은 하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약간 왜 숨차게 뛰는 그 순간을 꼭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지 말고. 근데 숨찬 그 지점을 제가 너무 못 견디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운동이 안 되나 봅니다. 진짜 올가을에는 야외에서 저도 한번 네 여기까지만. 725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11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경미님도 오셨고요. 재린님 더위로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는 여름이 아쉽진 않습니다. 잘 가라 여름아 하셨는데 예, 또 돌아오잖아요. 뭐, 그 다 똑같지만 다 돌아오니까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인사하지는 말고 아유 이번 여름도 고생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게요. 리차드 막스의 One More Time 함께합니다.

리차드 막스의 One More Time이었습니다. 1428 티폰을 쓰시는 분들인데 어서 오세요. 선선해지니까 좋죠. 자, 2부 끝곡은 애니멀스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194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이걸 제가 찾느라고 죄송합니다. 전해드리고 2부로 3부로 갈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3: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을을 지낸 과일나무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그 뿌리에 거름을 하고 그 줄기에 소독을 하여 주어야 새 봄에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 같이 영가를 위하여 재를 지내는 것도 그 육신은 지소화풍이 이미 흩어졌으나 그 영근에 정성과 법력으로 거름을 하고 소독을 하여 주는 격이라 그 영가가 새 육신을 받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도 일 없을 때 준비를 잘해 놓아야 동할 때에 걸림없이 잘 활용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1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이상은 담다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2786 디브로 쓰시는 분 황금베르님은 그렇죠. 노추가 갑자기 들어도 처음 들어도 오래 들어도 그냥 좀 편안할 수 있는 그 요인은 노래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약간 추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님도 가을 느낌으로 신나는 그런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 사연 만나러 가야죠. 향기님의 신청곡을 함께합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55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생 직접 밥을 끓여 먹어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반백살을 넘긴 지 이제 4년. 동갑의 아내와는 늘 인생은 60부터니까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네 하며 여전히 철없는 소리를 곧잘 하는 중년들이죠. 저희가 조금 늦게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지만 결혼 전에도 홀어머니 혼자 계신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현장 따라 지역 이동해 가며 일하던 상황이라 굳이 따로 자취할 일이 없었답니다. 밖에서 늘 사먹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외동아들 집밥 먹인다고 한상 차려주시고 늦게나마 결혼하니 와이프가 또 그렇게 잘 챙겨줘서 제 손으로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던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호라비 신세가 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친정에 볼일을 보러 갔던 아내가 일이 좀 길어져서 사흘을 더 있다 왔어요. 처가가 여수라 한번 왔다 다시 가는 것도 비효율적이니까요. 며칠 혼자 끼니 챙기는 게 뭐 대수냐고 하시겠지만 예정이 없던 일이라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가 전화로 냉장고에 뭘 꺼내 먹고 어쩌고 하라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전 다 귀찮아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챙겨 먹으란 얘기를 진짜 싫어했어요. 손이 귀한 집이라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던 탓도 있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항상 친구네 가서 같이 놀고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대학은 노는 방이 있어 흔쾌요라고 하셨던 이모님 댁에서 감사하게도 하숙을 했고요. 군대 갔다 와서도 친구 셋이서 같이 작은 연립 하나 얻어 지냈고 일하면서부터는 역시나 회사 숙소에서 여럿이 같이 지내고 와이프는 그런 제가 너무 신기하다가 이제는 이상하답니다. 아니 경험이야 그랬을 수 있다고 해도 뭘 그리 이 나이에 진짜 외로움을 타냐는 건데 아니 여러분 이 나이라고 남자라고 꼭 그래서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 50 넘어서 혼자 밥 못 끓여 먹고 혼자 사는 거 무서우면 좀 그렇습니까? 사연을 쓰는 지금에야 와이프가 왔는데 며칠 이런 노래들만 생각났어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부활의 런닝 나이트.

부활의 런니 나이트,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뒷번호 6550 쓰시는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한 번도 직접 뭐 끓여 먹고 챙겨 먹고 이런 걸 별로 안 해봐서 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 밥 먹는 거 싫고 늘 누군가와 어울려서 함께하는 걸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이해는 갑니다. 맞아요. 근데 뭐 좀 재미있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권영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네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고독과 외로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 혼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양가 없는 말인가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안 해봐서 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 아니더라도 나 그거 안 해봤단 말이야 이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못해라는 난 못해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안 해봐서 못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예리한 분들은 옆에서 바로 그런 말을 해주죠. 그러면 지금 해보면 되잖아 라고.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못해라는 건 일단 내 마음에서 이걸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보니까요. 근데 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 밥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혼자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못 견디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분이라도요. 네,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남자가 말이야 뭐 이 나이에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저희 친한 친구 아버님이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네 엄마가 뭘 이렇게 뭐 간식을 내주거나 뭐 밥을 챙겨주시거나 그런 것보다 친구네 아버지가 해주신 게 훨씬 더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이런 성향이시고 이런 집안 분위기고 뭐 이런 걸 알지만 그때는 이상하다. 왜 우리 집하고 다를까?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자도 나이 반백살 넘어도 뭐 외로움 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걸 본인이 그 스스로가 좀 그런 걸 싫어해서 꺼려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없는 며칠을 너무 힘들게 보내셨나 봅니다. 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무서워서 정말 뭐 혼자 못 자서 애들이 울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 단순히 밥 못 먹어서 막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뭔가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 자체를 어릴 때부터 조금 싫어하셨던 외로움을 많이 타셨던 분이라 예정에 없던 1박 2일 일정으로 갔는데 뭐 4박 5일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좀 심적으로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안 해봐서 못해라는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혼자만의 그런 시간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튼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며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그 투정 부리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해봤지만 그런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4부에도 여러분의 문자 신청곡들 이어가고요. 3부 끝곡으로는 1102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장혜진의 I Don't Cry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첫 곡이었습니다. 다람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정미조 7번 국도였습니다. 아 약간 그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 들어오게 창 열어놓고 그 앞에 약간 턱 꿰고 예, 듣는 노래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네요. 자, 75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9319 쓰시는 분은 쪽파를 세 단이나 까느라 정신이 없으셨다고 이제 어디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은 바쁘게 쪽파를 많이 까셨네요. 오늘 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75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평강공주님은 가을입니다. 인도로 돌아간 딸 식구들이 갠지스강 부근 바라나시 여행 중이래요. 와 진짜 저는 서문시장 가는 중에 노초와 함께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서문시장에 혹시 명절 준비하러 가시는 걸까요? 아, 서문시장이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는데 제가 여기를 막 맛있는 거 많다는 소문나고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7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6113 뒷번호 쓰시는 분 요즘 노추에 약간의 변화라면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더 다양한 노래들이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최신곡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쯤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 노래 신청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노추에서 준비해드리는 어느 정도의 그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최신곡 그다음에 노추 분위기 자체를 아시겠죠? 추억이 키워드가 되는 그런 두 시간이다 보니까 아 이런 곡은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런데 시간을 떠나서 노추에서는 조금 준비해드리기가 그런 노래들이 간혹 보여서요. 오늘 유난히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정님 은서님 다 와 계셨는데 제가 이제 봤어요. 늦게 봤지 뭐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희님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소영님이 숨차는 운동 얘기할 때 너무 찔렸습니다. 예전에 운동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이 땀을 흘려야 운동이다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 말에 부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많겠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약간 땀 팍 나고 약간 그 고통스럽다라는 그걸 찍어야 된다는데 저도 사실 그게 안 돼서 그걸 좀 잘 못해서 운동이 유지가 좀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시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듣고 옵니다.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에 이어서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은서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빠 노래 좀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이덕진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63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조금 늦게 왔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명절 전이라 조금 바쁜데 사실 제가 크게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이 바쁜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어렸을 때도 어른들 따라서 명절장 볼 때 가끔 이렇게 뭐 따라가자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하는 게 없는데 그 어떤 뭐 마트나 시장의 그 분주한 분위기에 아 이게 명절이구나 뭐 그런 걸 약간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는 그때는 시간의 개념도 몰라서 그냥 따라갔는데 되게 추운 계절이었고 굉장히 많은 장을 봤다. 그건 설 준비였던 것 같고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었는데 비슷하게 장을 봤다. 그건 아마 추석이고 그랬었나 봐요. 차례 지내는 풍경이 지금은 좀 뭐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명절 앞에 우리가 갖는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리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윤정아 참비 원하셨네요.

윤정화의 찬비 함께 하셨습니다. 2716 뒷분을 쓰시는 분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486 뒷분을 쓰시는 분이 운전하고 있어서 이제야 보내는데요. 아, 우리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컵라면에 물 붓는 것도 안 해요. 아, 아니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막 불러요. 뭐 여보 자기야 막 불러가지고 왜 가보면은 왜 저기는 리모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정말 그 사람을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말 걸고 싶어하고 장난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마음. 그거 사실 그렇게 부탁했을 때 분명히 어느 누구든 바로 코옆에 있는 걸 왜 나를 불러? 라고 이제 할 건데도 그걸 알면서도 한다는 건 말 걸고 싶은 거, 장난치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곡을 전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황금배련이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승현님 신청곡 건아들의 젊은 미소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인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산물에 응하고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자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이품 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은혜고 모두가 부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마음이 든든하게 채워지면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아마도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로 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너무나 근사할 거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이어갈게요. SM타운 태양은 가득히, 창작성가입니다. 은혜의 세상 이루어가네.
4: 워우, 가르노드. Ladies and gentlemen, feels like you.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성불재종입니다. 모든 불교 수행자의 구경 목적이기도 한 성불재종은 원불교의 모든 교도가 공통적으로 목축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사막 수행으로 삼대력을 얻어 무등등한 대각 도인,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되어 세상을 구제하고 일체의 생명을 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생의세와도 같은 뜻을 가진 말로 진리를 깨쳐 부처를 이루고 자비방편을 베풀어 일체의 중생을 고해에서 구제하는 것이 성불재종의 목표가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탐하는 마음은 부당한 고락을 낳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당한 고락이 되어 무궁한 세월에 복해가 부족하다고 하신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과거 부처님께서도 성불재종의 대서원으로 대각을 이루신 후 고, 집, 멸, 도, 사제 법문을 설하시어 온 인류를 진리와 해탈과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셨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성불재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185장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이어서 성가 127장입니다. 원하옵니다.

이따금 시립도서관에 갑니다. 읽고 싶은 책을 대출하러 가는 것이죠. 분류 기호별로 나뉘어 있는 책들은 분야도 참 다양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지만 한 권 한 권이 다 저자들의 마음으로 이뤄낸 역작이죠. 그 중에는 광고를 통해서 또 소문으로 또는 학습으로 알게 된 저자들의 책도 있지만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작가의 책이 더 많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세월이 제법 지난 책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인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제가 도서관에서 다니는 길을 선으로 그려 보여주면 그것만 보고도 제 사고의 습성과 관심 분야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책에 대한 편집성을 놓기 위해 때로는 일부러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도 한 번씩 가봅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쪽과 관련하여 인연 짓게 마련이죠. 그러면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서로 만난다고 해도 스쳐 지나듯 합니다. 그처럼 한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연이란 나의 어변과 습관과 마음 작용을 따라 맺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만 줄곧 이어지면 나의 생각도 그 부분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나의 관점이 굳어지죠. 그게 지나치면 자기 생각이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까지 수용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수용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끼워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나의 등 뒤엔 나와 정반대의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참 부처의 모습을 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나를 온전히 놓고 불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눈 밝히는 공부를 아직도 한참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이어지고 그렇게 기회는 내게 매일 열려 있으니 서업만 놓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나상호 교무님의 글 도서관에서 다잡은 서원 만나봤고요. 이어서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강남교단 이현성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강남교단에 다니고 있는 이현성입니다.
0: 네, 교도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도님께서는 현재 강남교당에 다니고 계시죠. 청년 부회장으로서 교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강남교당, 어떤 교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강남교당은 제가 본 교당 중에 가장 크고 멋진 교당입니다. 올해로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네. 여전히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도 참 좋고 교당에 계신 교무님들과 제가 교도님들도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당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떠올리기만 해도 항상 맑아지고 훈훈해지는 곳입니다.
0: 네, 벌써 이사한 지 10년이 됐군요. 저도 전에 강남교당을 봤었는데 교당이 정말 크고 멋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또 교무님, 교도님 생각하니까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게 됐나요?
1: 네, 저는 중학생일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저희 강남교당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처음 교당에 오게 됐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도 참여하게 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교식도 하고 법명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교무님과 도반들 덕분에 법회와 훈련의 재미를 붙이게 됐고 학생회를 지나서 청년회에 올라와서도 누나 형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꾸준히 법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참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교당은 청년법회를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매주 테마가 있는 청년법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강남교당 청년법회는 매주 다른 주제로 법회를 진행하는데요. 첫째 주에는 월초기도와 법의문답법회를 합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그동안 일상을 지내거나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대중들과 교무님께 묻고 답하며 해두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주엔 연불이나 좌선으로 수양력을 기르는 수행문답법회를 하고요. 셋째 주에는 기본 법회 형식으로 정리법회를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한 달 동안 잘하거나 못한 것을 전부 내려두고 새로운 마음을 먹기 위해 깨끗하게 비워내는 참회 기도법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매달 네 가지 테마로 강남교당 청년법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와,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군요. 한 주라도 법회에 빠지면 안 되겠네요. 네, 실제로 청년분들 법회 참석률이 높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 네. 공부심 못한 청년들이 많아서 다시 출석률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외에도 강남교당 청년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봉공 활동을 떠난다고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훈련원이나 기관, 시설을 찾아가서 일손을 보태드리는 형태로 봉공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디로 봉공 활동을 다녀오셨는지 또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강남교당 청년회에는 일종의 굳어진 연례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봉공 활동입니다. 네. 처음에는 매년 완도에 있는 청해진 자원에 가서 산립도 따고 농쿨도 제거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청해진 자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청년들의 일손이 필요한 기관들이나 평상시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자원들이 맡았는 것을 알고는 작년부터 새로운 곳들을 찾아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대구 동명훈련원에 다녀왔고 올해는 영광 영산 성지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영산 성지사무소에서는 최경수 소장님을 따라서 성지순례도 하고 대각터와 성지 일대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산 성지에 다녀오고서는 공공이란 말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챙기면서 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를 조금 깨닫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0: 네. 여러 곳에서 봉공활동을 하시면서 단순히 도움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 마음도 함께 챙기면서 성장하는 시간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이처럼 강남교당 청년 교도님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소모임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화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이 있었다면요?
1: 네, 강남교당 청년회에는 또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는데요. 매일 법문 사경을 하는 별이 네. 매주 화요일 저녁 3분을 모여서 정전을 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연마하고 회화를 나누는 화요 교리 공부방 그리고 또 유무념 저항을 정해서 보름 동안 인증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진급하는 유무념 부트 또 비정기적이지만 주말 아침 일찍 모여서 의두를 갖고 산에 오르내리는 함께 산타 등 많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올해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1월 초에 다함께 산타에서 함께 지리산을 다녀왔는데요.
0: 네.
1: 그동안 원래 서울 안에 있는 작은 산들만 골라서 올라갔었는데 지리산 종주는 새해에 맞춰서 지도교모님의 추천으로 큰맘 먹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산행 일정만 1박 2일이었는데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저에게는 지리산 종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도반대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인 천왕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내려오는 길도 참 길었지만 산행이 끝나고 나니 성취감보다는 도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는데요. 혼자라면 포기하거나 낙오됐을 길인데 함께 가니까 느리지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산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당을 다니면서 신앙수행 생활을 할 때
0: 네.
1: 함께하는 도반이 없다면 금방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도반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교당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그 뭐랄까요? 그 흔히 등산을 인생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맞아요. 그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길을 함께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이런 경험이 교당 생활하시면서 도반분들과의 사이도 좀 돈독하게 만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다면 원불교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교도님 스스로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있으실까요?
1: 원불교를 알기 전에는 질풍노도의 중학생이었는데요.
0: 네.
1: 원불교를 만난 덕분에 조금 일찍 학생일 때부터 삶에 대한 고민과 연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교당을 다니면서 그 방향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 덕분에 걱정과 불안이 많이 줄었고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가는 중입니다.
0: 네, 우리 원불교와 함께 하시면서 삶의 방향도 조금씩 찾아가시고 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하니까 정말 교도님께 우리 원불교가 큰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현성 교도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기억에 남는 감상담은 최근 청년법회에서 강연을 했던 김재효 도반의 공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0: 네.
1: 서울교구에서 진행하는 일상점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11일간 유무념을 운동으로 정했었는데 처음엔 내 몸을 위해서 시작했던 운동이 근력을 기르고 나니 나중엔 타인이나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운동의 목적을 저렇게 설정해야겠다 하는 감성이 들었는데요.
0: 네.
1: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자기 만족도 좋지만 작은 욕심을 큰 사원으로 돌려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고 은혜로운 삶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교리 공부나 설교 말씀도 재밌고 연불 좌선으로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서 좋기도 한데요. 어느 순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교당을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0: 아, 네, 맞아요. 네네.
1: 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세운 큰 서원을 한 번씩 꺼내보면 이런 작은 경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역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시작했는지 잊고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 공부할 때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우리 현성 교도님께서 생각하는 원불교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저희 원불교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종교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교리로 설명할 만큼 사실적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요즘 MZ세대처럼 불합리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실적이고 가슴이 아닌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 마음이 움직이는데
0: 네.
1: 그런 면에서 원불교는 딱 맞는 종교였습니다. 도전을 봐도 어느 곳 하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없고 오히려 너무 체계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신앙 수행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따뜻하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잘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라도 노력한 만큼 변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공을 들여서 결국엔 상생의 연이 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원불교는 합리적인 만큼 참 따뜻한 종교입니다.
0: 네. 와, 합리적이면서 따뜻함까지 갖고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현성 교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원불교가 정말 그런 종교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도님 끝으로 강남교당 청년회 올해 하반기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올해도 4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0: 네.
1: 주요 행사로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 어드민 나이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드민 나이트는 각자 미뤄둔 잡무나 할 일을 함께 처리하는 모임인데요.
0: 네.
1: 저희 강남교당 1층에 있는 카페나 2층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아직 저희 교당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씩 자리가 잡히면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로는 모두온 법회가 11월 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0: 네.
1: 그동안 법회 참석에 일정하지 않거나 거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날만큼은 다른 일정보다 미리 잡아두고 마음 챙겨서 교당에 나올 수 있게 준비 중인 법회입니다.
0: 네.
1: 또 10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리는 서울교구 보훈바다회나 10월 31일 원불교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리실천 강연대회 등 교당의 외부 일정에도 대부분 함께할 예정입니다.
0: 역시 열정 가득한 강남교당 청년회인 만큼 다양한 즐거움과 배움 있는 시간들이 함께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교도님의 일상이 늘 은혜롭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도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강남교당 이현성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무진 청춘만화.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촌에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전래동화 속 흑불이 영감의 혹은 흔히 욕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혹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의 문제로 해석하는 건데요. 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추고 싶던 내 안의 혹까지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시간. 오늘 오는 오롯이 진짜 나에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온앤오프의 Beautiful Beautiful.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심리학적 교훈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심리적 성장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혹부리 영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있던 혹도 사라지고 욕심을 부리면 혹이 하나도 달린다라는 아주 섬뜩한 교훈을 주는 전래동화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에 대한 자기 수용의 태도로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결점을 받아들였을 때 긍정의 결과값을 얻고 결점을 왜곡시켰을 때는 탐욕이나 공허함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 선명한 차이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말로 오늘도 바른 길잡이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FT 아일랜드의 돈키호테 노래.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FG아일랜드의 돈키호테의 노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0394 쓰시는 분이 저는 조급증 성격이 늘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라 스스로를 매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성격 덕분에 업무 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라서 인정받기도 하거든요. 내 단점이라며 미워하던 혹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쓸모도 있고 장점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또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저의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복스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이 바람도 살랑거리고 햇살도 따사로이 화창하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뒷번호 249 쓰시는 분은 오늘 아침엔 많이 쌀쌀해서 겉옷 안 입고 나온 걸 후회했는데 낮엔 반팔 하나만 입으니 걷기가 딱 좋네요.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따뜻한 라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 아침 저녁으로는 뭔가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춥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겉옷을 입어도 이 바람이 너무 숭숭 들어오는 겉옷을 입으니 아 춥더라고요. 막혀있는 바람막이를 입어야지 바람이 좀 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후 날씨는 참 따사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휴린의 널 사랑하겠어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049 쓰시는 분이 요즘 햇 홍로 사과가 아주 꿀맛입니다. 아삭아삭 달콤해서 아침마다 땅콩버터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을이 되니 햇사과 배가 눈에 많이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홍로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예, 지금 시즌인가 봐요. 뒷번호 9108 쓰시는 분은 저는 거절을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평생의 혹입니다. 남 맞추느라 제 속은 굶았죠. 희원 씨의 결점을 인정하고 끌어안으라 라는 말을 듣고 방금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부터는 과한 업무는 정중하게 사양하고 제 시간에 퇴근해 보겠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스트레스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차근차근 예 조금씩 조금씩 예 과한 업무를 정중하게 저 안 할게요 라고 하면 그도 당황하고 나도 이런 내 자신에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 아 슬며시 한 중반 정도로 이렇게 잡고 퇴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다가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이한철의 인생 띄워드리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키키의 To Me From Me.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전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아, 뒷번호 4298 쓰시는 분께서 이번 주 금토일 3일간 대구 수성모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밤에는 불꽃놀이를 해요. 수성모 축제 구경 오세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수성모에서 페스티벌이 있군요.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 수성구 중동. 예,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데 수성모시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예 태어나긴 했지만 약간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거기 연못 있고 그 앞에 나가면은 편의점 있고 그쵸? 사거리 있고 그 거기잖아요. 예, 어쨌든 거기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수성모 축제에 대구분들은 많이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뒷번호 4710 쓰시는 분께선 오늘로 운전면허 딴 지 딱 일주일 된 50대 초보입니다. 어머나,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용기를 냈는데 어제 마트 주차장에 차 대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등에 땀은 흥건하지만 제 힘으로 장 보고 집에 왔다는 생각에 어찌나 스스로 대견한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차를 가지고 예 그 마실 나가실 때도 그렇고 한 번씩 드라이브 하시면 또 그게 참 좋아요. 나만의 동굴이랄까요? 좋습니다. 뒷번호 4833 쓰시는 분은 화물차 운전하며 고속도로 달리는 중입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네요. 졸음 쫓으려고 졸음 쉼터에서 세수를 한번 크게 하고 희원 씨 목소리 길동무 삼아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화물차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 안전운전 하시고 또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우리 원패 우리 기분 좋은 12시 청취자분들이시잖아요. 예, 또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나윤건의 커피 한 잔의 여유, 일락의 하늘 좋은 날.

나윤건의 커피 한잔의 여유, 일락의 하늘 좋은 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홍경원님이 오늘 휴무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서 편히 어머니와 점심을 먹으며 어플로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조음조음이 저에게도 막 느껴지는데요. 경원님 그렇다면 오늘은 휴무 마지막 날이니까 더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뒷번호 7712 쓰시는 분이 운전직 15년 차인데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사 먹다가 어릴 적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아버지가 사주시던 종이봉투 속 뜨거운 호두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딱 그 시절 아버지 나이가 되었네요. 추석이 다가오니 더더 생각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휴게소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저의 추억은 외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많이 봐주셨는데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할머니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할머니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제 금강휴게소에 들러서 거기서 언제나 그 어묵과 그리고 호두과자와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맛이 제가 기억 속에 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무리 거기 휴게소로 가도 안 나더라고요. 예, 저도 덕분에 오늘 추억여행을 하게 되었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헤이즈의 14 그리고 케이시의 Yesterday.

케이시의 Foreign, 케이시의 Yesterda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올리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러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죄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서년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 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유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은 이선희의 슬기로운 중년 생활로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고고고.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고고국 시간이요. 오늘은 저기 시장에서 파는 피자, 아니 떡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맛있다는 게 있어서 레시피를 한번 가져와 봤어. 바로 피자 설기.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은 재료를 먼저 알려줄게. 습식 맵쌀가루, 옥수수 캔, 오이고추, 페퍼로니, 파스타 소스, 슬라이스 올리브, 피자 치즈가 필요해. 그리고 오늘은 떡을 만들 거라 작은 증편 틀도 필요하다고. 일단 캔 옥수수를 3숟가락 준비해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줘. 피망도 좋기는 한데 작은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오이고추가 더 편할 것 같더라고. 오이고추 1개를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페퍼로니도 3장을 준비해서 4등분으로 썰어 작은 사이즈로 준비해줘. 혹 페퍼로니가 없다라면 통조림 햄이나 그냥 소세지도 괜찮다고. 이제 작은 종이컵 틀이 필요한데, 작은 방울 증편틀 정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더라고. 이 틀을 10개 정도 준비해서 습식 맵쌀가루 200g을 나누어 채워줄 거야. 이때 우선 틀에 쌀가루를 반 정도를 채우고 그 안에 1티스푼씩 파스타 소스를 넣고 다시 채워줘. 여기선 꾹꾹 눌러 담지 않고 고루고루 살살 담는 게 중요해. 그렇게 10개를 채웠다면 각 틀에 페퍼로니, 오이고추, 콘 옥수수, 슬라이스, 올리브까지 올려주고 그 위에 또다시 파스타 소스를 올리고 눈꽃 치즈로 덮어주면 돼. 피자와 다른 건 오븐이 아닌 팔팔 끓는 찜기에 올리는 건데, 찜기에 조심스레 담아 센 불로 15분, 약불로 5분 뜸을 들여주면 끝! 치즈가 이것이 떡인지 피자인지 모를 피자 설기 완성이요. 유행 따라 맛 따라 오늘도 요즘 핫한 레시피도 공부를 하면서 맛있는 피자 설기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0: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are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1: 자,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띄워드렸어요. 아, 오늘 굉장히 그 SNS를 화끈화끈 달굴만한 그런 피자 설기 얘기해드렸는데요. 어울릴까 싶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맛으로 검증받은 떡이라고 해요. 조금 더 피자의 맛을 느끼고 싶다라면 쌀가루에 토핑들의 양을 늘려서 먼저 버무려놓고 그 위에 무늬 토핑을 올려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어뒀다가 냉동보관 후에 먹기 20분 전에만 내놓거나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도 처음 느낀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 참 좋죠. 이렇게 먹는 거 참 좋아요. 든든한 아침도 됐다가 출출한 밤에 간식도 되고 떡을 좋아하는 부모님, 뭐 피자 좋아하는 아이들도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별미 간식으로 한번 도전해 볼만하지 않으실까요? 네,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태연의 사계, 화사의 굿굿바이.

태연의 사계의 화사의 굿굿바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10 쓰시는 분이 희원씨 저 완전 떡순이라 밀가루로 만든 피자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맵쌀가루로 찌는 피자 설기라니 이거 완전 제 맞춤 간식이네요. 피망 대신 오이고추 넣는 팁 진짜 예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확실히 그 서양 쪽보다는 동양 쪽 분들이 밀가루가 좀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쌀과 밀 중에서는 쌀이 조금 더 잘 받는데 그런 의미로 떡은 언제나 사랑이죠. 그쵸? 예,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맛있으실 테지만 또 이렇게 도전을 해서 직접 드셨다면 후기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 5392 쓰시는 분은 방금 라디오 들으면서 부랴부랴 달력 뒷자기 볼펜으로 레시피를 받아 적었습니다. 습식 맵쌀가루 증편틀 15분 찌기. 요새 초등학생 손주 녀석이 맨날 피자 시켜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딱 쪄서 주면 할머니 최고라고 엄지척 올라가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또 거기다가 이게 SNS에 그렇게 핫하대 라고 얘기하시면 뭐 친구들한테 인싸되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컨트리 곡과의 Oh Happy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노라조의 슈퍼맨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최애나의 캐치 캐치, 오렌지 캐러멜의 나처럼 해봐요, 크레용팝의 빠빠빠 띄워드립니다.

최애나의 캐치캐치 오렌지 캐러멜의 나처럼 해봐요 크레용팝의 빠빠빠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 둘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공연 소식 또 띄워드릴게요. 조선의 이다나 혁윤의 홍길동전 집필 과정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 국제연극제 대상작이고요. 몬스터 허균이 공연에 초대합니다. 아, 장소는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이고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합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에 초대권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드릴게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048 쓰시는 분이 요즘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수면 점수 58점이라고 뜨더라고요. 기계가 제 피곤함을 알아채서 위로받는 건지 감시를 당하는 건지 기분이 묘합니다. 오늘은 푹 자고 수면 점수 80점 이상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거 플러스로 제가 그 이틀 전에, 아 어제죠. 어제 당장 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워치를 저도 차는데 일하러 올 때 이제 시간을 확인하려고 차고 다니고 운동할 때는 안 차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께서 워치를 차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초반에 이제 유산소를 하는데 유산소를 막 해서 이제 제가 헥헥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분이 헥헥대면서 어우 너무 힘 숨 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선생님께서 애플 그 아 워치를 보시고 맥박수를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맥박수가 높지 않은 거예요. 너무 숨이 찬데. 그래서 좀 더 해도 되겠는데요? 아 100대가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100 그 초반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아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맞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아 저는 워치를 당분간 안 차고 다닐 생각으로 그 운동할 때는 절대 차고 가지 않습니다. 예, 묘했어요 저도.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뒷번호 8824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님 반갑습니다. 어제 영등포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 봤어. 오 너무 재밌으셨겠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관객이 15명 정도밖에 없고 좋았답니다. 최고! 늦은 시간 영화 보는 거 강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그 거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예, 언젠가 보는 날이 있겠죠. OTT로 보려나? 그 뒷번호 8290 쓰시는 분은 장롱 위쪽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신혼여행 때 입었던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파란 쪽을 넣어보고 조용히 웃으며 다시 접었습니다. 옷이 줄어든 거겠죠, 희원씨? 세월이 참 빠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키가 준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럼요. 나이가 얘도 옷도 나이가 있는 거예요. 옷이 이제 줄은 거예요. 그럼요. 그 위에서 이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그 친구도 이제 줄어든 거지 절대 우리 몸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홍대광의 사랑과 우정 사이,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사랑 내 곁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카드의 Back to Life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빠지지 않고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10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둠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쏟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더 잘하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온다 김국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죠. 아이에게 참을성을 말하면서 정작 조급한 나를 보게 되고, 아이에게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가 아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꼭 육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후배의 본보기가 될 선배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보살피고 챙기느라 애쓰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조금씩 더 깊은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이혜리의 노래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거시기 참말로 내가 거시기역에 한번 거시기 오려고 거시기예요. 얼마 전에 카페 앞을 딱 지나가는데 동네 청년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아따따따 커피를 마시고 있더란 말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는데도 입은 꼭 닫고 각자 손에 든 핸드폰만 들어줘라 거시기 하면서 손가락만 거시기를 한 거요. 그래서 내가 딱 물었지. 아따 청년들 둘이 앉아서 뭘 그리 바쁘게 하고 있어? 하고 물었더니 자기들끼리 문자로 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미 뭔 얘기요? 아니 마주보고 있는데 뭐든다고 그 이렇게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냔 말이오. 허기는 요새는 어딜 가나 다들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느라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참말로 세상이 거시기하게 좋아져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몇초 만에 안부를 주고받는데 정작 내 눈앞에 앉은 사람 눈 한번 안 맞추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메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여? 기계 화면 속에 갇혀진 옛사람 온기도 못 느끼고 살면은 그게 무슨 진짜 사람 사는 세상 재미냐 이 말이오. 손가락으로 전하는 문자 수백 개보다 눈 맞춰가며 건네는 말 한마디가 진짜 마음을 잇는 법이. 오늘 밤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내 식구 내 이웃 얼굴 거시기 한번 더 쳐다보더라고.
1: 다시 걷자 조성한 손민채 오다 가다.

김준보 나쁘지 않았네. 대전의 김윤혜 씨,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2시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가을 감성을 느끼고 싶다고요. 어서 오세요. 참치면의 최경식 씨, 나른 오후 시간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좋은 행위 가을 세상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았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바람도 살랑살랑 햇살도 따사로이 화창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예가 예상드리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겁나게 반가워요. 오늘은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멋진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요. 김혜성 씨, 조성자 덕족도 아리랑

2시에 시작하는 좋은의 가요세상 오늘 또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엠마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송영아씨 하루하루 세월도 참 잘 갑니다. 잡지 못하는 세월 우리 모두 건강이나 합시다 하셨고요. 이명복씨 햇살에 뜨거운 가을로 산소 같은 방송 좋은의 가요세상 입장합니다. 오늘 또 양주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움의 꽃 두각입니다.

홍대문 이지영 씨 가을하늘이 너무 좋아서 외출합니다. 나들이 조녀가상 청취하면서 그래서 즐거움이 두 배랍니다 하셨고요.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독감 유행 싫어요 하셨고요. 네, 경남 거창 이현수 씨 오늘은 부산에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늘 라디오 함께하는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순아 인생역

누나의 인생역이었습니다. 자, 바로 노래 전해드릴까요? 임양나의 당신은 나의 운명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고요. 긴 사연 좋은 사연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왼쪽 어깨 아래 티타늄 금속 심장 박동기. 이 작은 기계를 삽입한 지 3년 조금 지났는데 주의할 점은 전자파 주의나 발전기나 대형 스피커는 주의해야 하고 휴대폰도 왼쪽으로는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기 점검 교수님을 진료하는 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작진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언제나 힘이 되고 웃음을 선물해 주는 최고의 방송 좋은 해 가서 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제는 인위적인 부분들로 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자가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다른 힘을 좀 이렇게 얻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이니까 그래도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또 남 우리의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씨가요. 겁나게 반가워요. 오늘은 햇살도 좋고 바람도 너무 불어오고 멋진 가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은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라고요. 부산이 계속해서 날씨가 좋은가 봐요. 대구의 이다래 씨가 가을도 여름도 아닌 어중간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은영의 가요 세상의 즐거움은 변함이 없이 행복합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송의 내 인생 딩동댕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우연히 우연히 이정표 주현미의 노래. 네. 어제 이정표가 안원해로 전해드렸던가요? 네. 스마일 오늘 또 출첵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봅니다. 설레기도 하고 살짝 긴장도 됩니다. 조은혜 가요 세상에서 저에게 힘찬 응원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배움은 신나게 하고 왜 내가 이걸 그때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라는 후회감도 있고 그렇죠. 네. 이장님 거시기 노래 신청해요. 인생 웃지 마시오. 거시기가 누군지 알지요? 그러지요.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요. 네. 부산의 김창석 씨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셨네요. 오강역의 남자의 순정 홍지은 무조건 오케이.

가사로 만든 이야기 장현의 미련. 가을 길을 걷다 보면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코스모스가 바람이 흔들리고 하늘이 유난히 높아지는 날이면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진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래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언젠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본다. 그저 얼굴 한번 바라보며 말하고 싶다. 잘 지냈어? 어쩌면은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이다. 사랑했던 시간보다 헤어진 뒤의 세월이 훨씬 길어졌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추억 속 얼굴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코스모스 길을 걷는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흔들린다.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제는 애써 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면 잠시 그리워하면 된다. 내가 한때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흔적이니까.

내 사연을 전해볼까나.

수요일이기 때문에 노래를 섞어보았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들으시고 귀를 쫑긋해 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조 나미애의 늦사랑 주신 분에게 드립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된 골드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 미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온 매거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우연히의 우연히 주신 분 들으세요. 자, 3시에 돈의 갈세상 3부 시작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0: 02731-7337.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나야 나. 누구야? 나야 나.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절리우신가요? 정신을 내추스리시면서 집중할 준비 되셨습니까? 수요일 코너 세 곡을 섞으래. 가요 비빔밥. 청취자분들의 절대 음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인데, 오늘도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그 인트로 부분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이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하니까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부터 짧게 전해드릴 테니까 바로 들으시고, 뭐지? 스쳐 지나가는 듯 정도는 아니고요. 자, 갑니다. 네, 그 잘못 나가고 있어요. 네, 오늘이 16일입니다. 16일. 네. 이 앞전에 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이 앞주 거를 전해드렸고요. 그 9월 16일 거로 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9월 16일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9월 16일께 안 보일까요? 네,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일단 뭐야, 뭔가 입력이 잘못됐나 보죠.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에서 왜 공구,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람이 사랑이 온다 이 노래 듣고 저희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더 어렵게 했는데 요거를 좀 쉬운 거로 전해 드렸습니다. 네, 최종으로 전해 드렸어야 되는데 짧게 더 짧게 전해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느슨하게 전해 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 오늘은 쉬워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멜로디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노래로 전해 드렸습니다. 금방. 네, 새로운 그 연주 기법들이 나올 때도 있었고 신나는 노래 또 많이 불렀던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정답자가 오는 거 보고요. 네, 안 왔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준비되셨나요? 1차에 그 감이 안 오신 분 2차로 가겠습니다.

야, 쉽다 쉬워. 금방 들린다. 네. 금방 들리죠? 네? 오,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 가수들의 노래니까. 네, 트로트의 근데 이제 여성 두 분의 노래 들리는데 한 분이 꼭 숨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하고 요거하고 하면은 정답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은 여성분들은 같은 성이에요. 같은 성. 예. 기역, 니은, 디은, 니을 중에서 제일 빠른. 예. 기역으로 시작하는 성입니다. 예. 이 씨가 아니에요. 네. 송 씨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남자 가수는 말이죠. 네. 예,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정답자가 들어왔는지 볼까요?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즐겁게. 김영희 씨, 민병아 씨. 예. 아니, 이분은, 네, 저희가 그 앞에, 길게 해드렸더니, 네, 금방 정답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분들 주셨습니다. 네, 김영희 씨, 민병아 씨 벌써 두 분 정답을 주셨는데, 네, 한 곡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프로그램 좋은 형이가요 세상입니다. 금방 아시겠죠.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편집하기 힘듭니다. 예, 이 소리 1차에 들을 때 2차에 들을 때 예, 3차 오늘 1차에 너무 힌트를 크게 줬는데 네, 요거를 더 어렵게 해놨는데 이제 편하게 늦게 저희가 좀 한번 그래서 편하게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어렵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쭉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뭐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노래인지 네. 자, 한 곡 한 곡씩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들으면 알겠죠. 네, 그런데 섞어놓으면은 가수는 알겠는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부분에 노래 제목이 나오니까 그 노래 제목을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데 말이죠.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예, 네, 다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답자 주신 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주신 분 세 분입니다. 민병화 씨, 김영희 씨, 이미경 씨. 네, 뒷번호 6287, 2489, 7679번 끝자리. 네, 그 지금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히셨지만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서 재미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네, 이제 4부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사연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새벽에 말이죠. 그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호를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신호대로 이렇게 맞추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 혼자 스스로 신호를 지키면 뿌듯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잠깐 갈등은 있죠. 그냥 지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져서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 생각해보면 참 근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은 잘 몰라도 나 오늘 이런 소소하고 멋진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새벽에 차들이 마구마구 달리는 차들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을 하시거나 새벽에 이동하시는 분들, 네, 사람이 없든 차가 없든 신호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뿌듯함을 위해서 말이죠. 조영남의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듣습니다.

사랑 없인 살 수 없죠. 네, 서로를 사랑합시다. 증오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때이죠. 은혜로운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에 병원 도착을 해서 흉부 엑스선 촬영 순서 기다리고 심전도 검사 기다렸다가 검사 받고 깊이 검사하고 기기 검사 받고 이제는 진료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뇌갈상 덕분에 지루한 줄 모르고 진료 안내 모니터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하면 제 이름 뜨기만 기다리면서 최고의 방송 조뇌갈상 덕분에 마음 편안하게 청취하면서 기다립니다. 덕분에 행복하고 덕분에 마음의 치유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그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탄생되는 과정이니까요. 열심히 치료하시고 건강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멋진 그런 세상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자, 신청곡들 주셨는데 전해드리고 있고요. 문희옥의 이봐요 신청하셨던 분 그리고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건 선 씨가 이동 중에 노래 듣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새만금 황금 들판이 보이는 곳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멋지고 눈부신 가을이네요. 예, 강진의 붓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명호동의 김영남 씨가 졸린 가재는 뜨고 일하고 있어요. 저번에 당첨돼서 맛있게 빵잘 먹었다고요. 예. 그리고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사랑 없이 난못 살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민병아 씨 그리고 대구의 노래하는 고릴라님께서 나훈아의 고향역 추석이 코앞이네요.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고향 너무 가고 싶습니다. 비록 아는 이들은 전부 떠났지만 고향 땅은 그대로인데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삼척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네요. 노래 신청해 볼게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 노래 듣고 봐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김성환의 거시기 그거 아시죠? 라고 신청하신 노래 묻들 마시오 라고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리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까지 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햇살 뜨거운 오후 덕분에 살며시 미소 지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진료 잘 끝나셨나요? 그래요. 건강 잘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네, 꽃비의 첫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2시 돌아오실 거죠? 안녕히 계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창건이 그 무례함에 분개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하나니 질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자기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을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노라 하시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든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 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1장 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이러한 세상에도 견성한 도인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견성한 도인이 많이 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참으로 견성 성불을 하셨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 성불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말만 듣고 아는 것도 아니므로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며 도덕의 참다운 가치는 후대에 천하 사람들이 증명할 바이니라.

0: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법명이 황이천이러라.
1: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 네 자리를 아직도 그대로 더 비워놓고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와도 나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누구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

0: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면서 옷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짧은 옷은 넣어두고 긴 옷을 꺼내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잘 버리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은 버리고 지난해 가을 입지 않았던 옷도 버릴 수 있어야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정도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산 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네, 이 가을 옷정리를 하면서 옷장만 비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필요한 것들도 비워내시면 어떨까요?

0: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옷 정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리라는 게 단순히 짧은 옷은 집어넣고 긴 옷은 꺼내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게 진짜 정리를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채우려는 마음보다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정산종사님의 이 법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죠.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며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네, 허공은 비었지만 일체 만물을 소유한다는 정산종사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나누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건넨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밥퍼 나눔 운동이 누적 1,5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목요일 청량리 밥퍼 나눔 운동 본부에서 밥퍼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축제를 열고 지난 38년의 활동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과거 양심냉장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교통단속이 없는 야심한 시간대에 안전선을 지키는 양심적인 운전자에게 냉장고 한 대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경차 한 대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선에 멈춰서 냉장고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운전자는 바로 지체 장애인이었다. 그는 왜 신호를 지켰는지 묻는 제작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저는 늘 지켜요.

네, 양심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그러한 마음마저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양심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 경에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비록 괴롭지만 의롭게 청백함을 취하고 부끄러움을 피하여 거짓되지 않으면 이를 일러 깨끗한 삶이라 한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이 알아준다며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교의 성현인 맹자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겐 양심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는 측은지심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둘째는 수호지심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셋째는 사양지심이다.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넷째는 시비지심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바라보노라면 허망함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 가운데 큰 즐거움을 느끼라. 그러나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허망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에는 양심이 마비되면 인격이 무너진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병이 만일 내부에 들고 그 중에서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의 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겠지만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마나니라. 사람이라면 다 양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멈추고 돌이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언제나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샤넬리아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중생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는 마음,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중생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베푸는 자기 자신도 불국토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 보살은 이제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죠. 부처의 인격에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 보기 드리죠. 1번 인의 예지, 2번 사무량심. 1번 인의 예지, 2번 사무량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만 꼽자면 가난한 이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건넨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밥퍼 나눔 운동이 누적 1,5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목요일 청량리 밥퍼 나눔 운동 본부에서 밥퍼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축제를 열고 지난 38년의 사역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밥 짓는 시인 최일도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2: 오랜만에 원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진실로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밥퍼 나눔 운동이 누적 1,500만 그릇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2: 아, 뭐 저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1,500만 그릇이라고 하는 그 밥그릇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2: 맨 처음에 한 사람에게 한 그릇의 밥을 대접했거든요. 그 한 그릇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38년이 됐어요.
1: 네.
2: 그 38년간의 환대와 돌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싶다. 이제 그것이 이 밥퍼의 정신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밥이 한 사람의 생을, 인생을 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1: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성경에 나온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2: 아이고 예.
1: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모두를 먹이고 살린 그런 이야기죠.
2: 그렇습니다. 참 그 옛날에 베시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린 한 소년이 내민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1: 예.
2: 근데 그걸 받아들고 아마 틀림없이 저 같으면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아마 예수님이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장정만 5천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도시락 싸운 사람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예.
2: 그런데 그 한 어린 아이가 여기 있어 하고 내민 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제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 이야기인데 제가 초창기 이제 청량리역 광장과 여기 전농동 쌍굴다리 아래서 밥을 나눴잖아요.
1: 네.
2: 38년 됐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뭐 오병이어 그러니까 대뜸 노숙자 하나가 소리를 쳐요. 노병이어가 뭐냐 그러더니 아 안다. 소주 다섯 병에 노가리 접시 두 사람. 전 정말 그때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분은 진심을 그렇게 믿고 얘기하더라고요.
1: 예.
2: 정말 웃지 못할 얘기 같지만 그만큼 성경의 오병이어보다도 당장 오늘 한 끼가 더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런 노숙자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2: 참 우리 예수님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1: 네.
2: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데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런데 이름 없이 아무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1: 예.
2: 그분들이 있어서 이 밥퍼가 있고 다일 공동체가 있지 자원봉사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
1: 저는 성경에 나온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현실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봉사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2: 네.
1: 그 1988년에 청량역 네. 광장에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것에서 이 나눔이 시작됐는데요. 목사님 이 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2: 예, 그 1988년은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반 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죠. 그때까지. 그래서 11월 11일 독일 유학을 준비하려고 다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제가 청량리역 춘천행 기차를 타려는데 제 눈 앞에서 역광장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어요.
3: 예.
2: 그분이 제 인생에 인생을 바꿔버린 분이에요.
3: 예.
2: 제가 그분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돌아올 때 저녁에 제가 그분을 다시 발견했거든요.
3: 예.
2: 그런데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유 안 됐다 하고 저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 옆에 가서 한 말이 할아버지 근데 진지는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3: 네.
2: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난 이제 독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만큼쯤 갔는데 제 뒤통수 쪽에 뭔가 희미한 음성이 들려요.
3: 예.
2: 저는 제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먹지 못했어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2: 그때 그 함경도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오늘의 파포가 된 거예요.
3: 예.
2: 한 사람 한 영혼 한 분에게 제가 한 게 그날 밥 한 그릇 사드린 거예요.
3: 네.
2: 그런데 계속 사드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3: 네.
2: 그래서 그분과 그분 주변을 에워싼 노숙인들이 참 많았는데 역광장에 퍼질러 앉아서 버너에 불을 붙여가지고 라면을 끓여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 밥포의 시작이었습니다.
1: 예. 목사로서 독일 유학을 가서 이제 큰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냐. 이 노숙인 한 분에게 그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길을 갈 것이냐. 거기서 고심이 되진 않으셨나요?
2: 에휴, 고심은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너무 많이 망설였고 과연 이 길이 맞나?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뭐 이런 의심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 저는 오히려 이곳 가난한 분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의탁 어르신들 또 노숙인 형제들에게서 고상한 인격 참 많이 만났어요.
3: 네.
2: 참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과 고독 속에서 그렇게 정말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곳에서 30여 년간 밥포에서 밥을 드신 91세 쪽방에 사는 어르신은 방에 창문에 하나 없어요. 다 벽인 거예요.
3: 네.
2: 그래서 그분에게 창문을 내드리겠다고 옆에 있는 방 하나를 수리해드렸는데 방을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옮긴 우리가 수리한 방으로.
3: 예.
2: 저희는 정성을 다해 방을 하나 이제 도배도 하고 천장도 뜯고 다 침대도 놔드렸는데 그런 호텔 같은 방에 나는 있을 자격이 없고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3: 예.
2: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끝 하나 햇빛이 한 줌도 안 들어오는 사방 다 막힌 방 이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어떤 불만도 없고 원망도 없고 탓도 없습니다.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이러는 너무도 훌륭한 고상한 인격을 봤어요.
3: 네.
2: 제가 볼 때 천박한 사람들은 무위탁 노인이란 노숙자가 아니고요. 너무 재나치게 많이 갖고 사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서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천박해 보일 따름입니다.
1: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의 어떤 인격과 삶의 태도에 또 감동도 받고 많이 배우고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2: 네.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눔에 예. 함께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2: 아우, 17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이차술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노숙자가 변하여 언젠가 갑자기 밥 한 마당을 쓸더니 또 쌀을 씻더니 자원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노숙인 한 사람이 왔다가 23년간 직원으로 일했던 정년 퇴직한 분 뒤를 이어서 그분 별명이 논두렁이었거든요.
3: 예.
2: 자기는 밭두렁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 와서 노숙인이 밥을 얻어 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봉사자로 변한 정말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술 맛이 나고 밥맛이 나요. 그런 분들이 이뤄낸 것이 밥퍼 1500만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네. 봉사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또 나중에 네. 직원도 되고 예, 그렇죠.
2: 정년 은퇴도 하고
1: 예. 예.
2: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원봉사하겠대요. 정년 은퇴한 후에
1: 예.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순간도 꼽을 수 있을까요?
2: 아, 그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 기독교 최초로 무료 병원, 자일천사병원 건립을 우리 노숙자 이분들이 무이탁 어르신들이 내는 동전 100원 그걸 자존심 유지비라고 하거든요.
1: 네.
2: 그것이 쌓여서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정성이 쌓여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이 24년 전 세워졌습니다.
1: 예.
2: 그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도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죠.
2: 예.
1: 그 지금 보니까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다일 네. 공동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많은 성장을 네. 이루고 지금 다방면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다일 공동체 네.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2: 예, 다일 공동체 어떤 분들은 아, 그 다일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 네.
2: 다름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그 줄여서 다일이에요.
1: 예.
2: 일치 안에서 다양성을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저 원불교 저는 권도갑 교무님
1: 은퇴하신 예.
2: 권도갑 교무님하고 오랜 세월 도반으로 같이 지내는 게 우리 다일 공동체예요. 그분 모셔서 특강도 많이 들었고
1: 아,
2: 예. 제가 그분 덕분에 우리 저 많이 이리도 갔습니다. 그 원불교 모임에도 많이 가서
1: 예.
2: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조계종의 우리 마가스님, 가톨릭교회 김용희 신부님 저까지 해서 네 명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우정을 쌓고 있어요.
1: 네.
2: 그게 바로 다양성 안에 일치죠.
1: 그렇죠.
2: 그래서
1: 예. 이 다일 이 그 예. 다양성의 하나됨, 조화로움
2: 그렇죠.
1: 딱 들었을 때 아마
2: 일이요 일즉다죠.
1: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불교인들이나 원불교인들 들으면 탁 이 다일 공동체가 당연히 이제 개신교 단체지만 그 종교는 다 통하는구나를 또 알 수 있는
2: 예.
1: 네
2: 그렇습니다.
1: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2: 예.
1: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의 구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밥퍼 나눔 운동을 하면서도 이웃 종교인들과의 네. 만남과 협력도 있었을까요?
2: 네, 네. 너무도 귀한 분들, 많은 NGO들이 동참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일 공동체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우리 아프리카인 탄자니아, 우간다 그리고 중남미의 과테말라에도 있어요.
1: 네.
2: 이렇게 다일의 정신, 다일의 영성을 같이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복선적인 게 없고 배타적이지 않고 시너지를 활용할 줄 압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 하지 않고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이 훨씬 아름답다.
1: 예.
2: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 어떻게 했었는지 말보다 삶이 먼저이시고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린 정말 다 종교가 달라도 교리가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존중해 주고 있고 그런 우리 그르침을 주고 있는 귀한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자주 바퍼에 모든 뭐 우리들은 국적을 초월해서 요즘 지난해만도 800명 이 외국인이 왔다 갔어요.
1: 예.
2: 올해는 승방기만 1,000명이 지나갔어요.
1: 네.
2: 지금 6월까지, 6월 말까지 아마 연말까지 2,000명까지 가량 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 예.
2: 그러니까 K 나눔의 성지라고 불려요. K 팝, K K 뭐 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K 나눔. 그래서
1: 예.
2: 이 나눔을 저는 우리 원불교 가족하고도 같이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1: 네. 그야말로 네. 다일 공동체가 국가, 종교, 뭐 인종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복지적인
2: 네.
1: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2: 예.
1: 지금 다일 공동체에서 특히 관심을 쏟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2: 아, 예. 아무래도 지금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 예.
2: 그래서 자살 예방 그 좀 센터를 우리 바포 안에 두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예.
2: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좀 줄여보자 이 마음과 또 스스로 홀로 외롭게 고독사 하고 싶어서 고독사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1: 네.
2: 그런데 참 이렇게 아무도 슬퍼해주고 죽지 않고 애도해야 하는 죽음이 아닌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우리 바포가 되자 그래가지고 지금 바포 증축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러면 그 바포 증축되는 공간 안에는 반드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1: 예.
2: 그런 상담사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돌봄이 정말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마을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1: 네.
2: 위해 정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집과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1: 네. 물질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마음적으로는 더 외로운 이들이 많아진 시대인
2: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 맞습니다.
1: 종교계 전체가 이 자살 예방을 위해
2: 네.
1: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 손길이 사실은
2: 네.
1: 미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달 공동체 같은
2: 네.
1: 곳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예, 그런
2: 예.
1: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예.
1: 자,
2: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이런 예. 정신과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또
2: 네.
1: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을 듣는
2: 네.
1: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저는 1500만 그릇, 이게 꼭 이제 지난번에 9년 전에 1000만 그릇이었어요.
1: 예.
2: 9년 만에 1500만 그릇이 됐는데 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곳에 오시는 자원봉사자가 종교를 초월하여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그 정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종교나 아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구나. 여기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부터 여기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자. 이 운동이 우리 바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우리 한번 지여 자칼라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1: 예.
2: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1: 그 목사님께서 독일 유학을 가지 않고 나눔을 시작하던 것처럼 우리 종교인들도 예, 뭐 예배당 뭐 교당을 떠나서 또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2: 네.
1: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 네.
1: 말씀 듣겠습니다. 나중에
2: 네.
1: 뭐 2천만 그릇, 3천만 그릇 또 기념해서도 인터뷰도 나누시죠.
2: 같이 오세요.
1: 예, 알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네. 대표 최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2: 감사합니다.
1: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1: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원 가는 길입니다. 밥상.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회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사무량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인 사무량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이란 자, 비, 희, 사 이렇게 네 가지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데요. 먼저 자무량심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요. 비무량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은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무량심은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마음은 참선과 수행을 통해 꼭 가져야 할 이타적인 마음이며 남을 교화하기 위한 도인데요. 사무량심은 중생에게는 무량한 행복감과 해탈을 주고 또 이를 베푸는 자기 자신은 불국토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불제자들은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길러야 하며 이 사무량심을 철저히 실천하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인 사무량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인사하실 때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원음방송 둥근소리 둥근이에 오신 걸 정말 반갑고 좋아서 인사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둥근소리 둥근이에게 애청자로서 너무 좋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밥퍼 나눔 운동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예쁘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타종교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원불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프로그램 최고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정말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 없죠. 우리 이웃종교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웃종교인들의 어떤 활동 그리고 정신 그리고 가르침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다 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그 다일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뭐 아마 불교나 원불교인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다일,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된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네 종교, 내 종교, 뭐 네 나라 내 나라 구분하지 않고 종교라는 것이 정말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다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R&B 싱어즈입니다. 보살의 마음.

최일두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 1500만 글은 나눔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을 이어가고 나중에 또 2000만 그릇, 3000만 그릇 때 또 특집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피라모닉과 위문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구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상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흔히들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낄 새가 없었고요. 이 시간이 왜 귀하다고 말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요. 인생의 황혼에 이르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소중하기만 합니다. 잡고 싶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이 시간들,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시죠. 김광정이 부릅니다. 가는 세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시간 빠르다는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네요. 계절의 시계도 새로운 가을을 맞으면서 하루하루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요, 시간의 가치, 시간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요,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풍족할 것 같고 늘 그 청춘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새로운 날들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바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볼 기회도 없었고요. 어느 날 문득 바라본 내 모습이 이제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도 모두들 알고 계시죠?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들 얼굴도 보고 그럴 때마다 흘러가는 세월이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계절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이 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곁에 바짝 찾아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즐거움을 가득 만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늘 그렇게 잘해 주셨지만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들, 또 오늘 3, 4부에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기타 라이브 있잖아요. 벌써부터 기대감을 가득 주고 계시는데, 듣고 싶은 노래, 가을에는 또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가을, 이 가을을 노래하는 좋은 노래들 여러분들이 청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박재란의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딩딩딩 트위스트.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 가운데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아이가 2회 접종 대상인 경우도 기존 계획대로 9월 21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또 어르신 가운데 75살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6일 빠른 다음 달 6일부터 70살에서 74살까지는 다음 달 12일부터 그리고 65살에서 69살까지는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바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발 KTX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일부터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 운행에 착수한다고 밝혔고요. 종합시험 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 구간을 신설하고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등 3개 역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6%로서 지난달까지 노반, 궤도, 시스템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수인선 인천 송도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30분, 그리고 목포역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을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죠.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다소 늘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6도, 부산은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의 경우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심정자의 사랑아 울지 마라, 그리고 이동근의 남산 비탈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해주신 대구 북구 윤형준님, 이유는 오늘은 통기타 라이브가 어떤 곡을 불러주실까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3, 4부 통기타 라이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 또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 저보고 아인방송은 꿀단지예요 하시면서, 저보고 꿀, 토종꿀인 것 같아요. 그냥 양봉꿀도 아닌 토종꿀.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서 글로벌 청취자까지, 네, 꿀과 나비들을 다 모이게 하니까요. 이렇게 기대와 함께 칭찬 주셨습니다. 달달한 거 좋죠. 네. 인천 오라방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녁이 되면 가을이 오는 바람 좋네요. 아, 이제 저녁 가을 바람이 좋다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황혼의 블루스 청해 주셨어요. 캬, 멋집니다. 그리고 같은 이미자의 노래, 선마을 선생님, 사실은 어저께 이 노래가 또 방송이 됐고요. 청원수 권호동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백제 고분 산책을 하셨대요. 모처럼 만에 나를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과 백제 고분의 데이트 겸 운동했습니다.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하시면서 선생님과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황혼의 블루스로 합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어릴 때 추석 옷 한 벌 사놓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 즐거운 라이브 기대하신다고 하시면서 부산 은하수님 찾아주셨고요. 의정부 축석고객님께서 가을 노래 한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훈아의 낙엽이 가는 길 청해 주셨는데 마침 또 부산 은하수님도 인생길 나그네길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낙엽이 가는 길로 한번 같이 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훈아 노래 가을 되니까 많이 청해 주시네요. 오늘은 나훈아의 낙엽이 가는 길 1부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옛가요와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내고서
1: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노래 한 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생전에 약주 한 잔 얼큰히 한잔 하시고 웃으시면서 노래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더더욱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를 좋아하셨죠. 성북동에서 배용준님. 아버님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노래네요.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시도친 장미님 네, 찾아주셨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들꽃님 네, 시작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 아임방송에 다 내려놓고 즐기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 기통기타 라이브도 기대 가득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펏! 뜩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얼른 하시고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부산에서 이상근님께서 반갑습니다 인사 주시면서 아까 이제 여는 글에서 세월 얘기했잖아요. 진짜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옛 시조가 떠올라요. 오는 세월 막으려고 세월이 오는 길목을 지켜서 막고 있으니 세월이 먼저 알고 돌아서 와 있더라. 네, 막을 수 없는 세월 어찌할까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방법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필살기가 있으시죠. 세월을 잘 보내는 방법.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후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고 듣겠습니다. 2부도 함께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같이 해볼게요. 오늘 통기타 라이브 있는 날이죠. 제작진과 대구 양반님의 기다림은 행복이겠죠. 아인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2시간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합시다 하시면서 대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인사 함께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금세 어두워집니다. 동네 주민들 댁에 방문하러 다닌다고 요즘 좀 바빴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는데도 살짝살짝 땀이 납니다. 추석도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네요. 몸도 마음도 바쁜 요즘 잠시 아인에 기대어 쉬어갈게요. 네, 얼마든지 오십시오. 네, 자리 내어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 서화정님도 바쁜 와중에 하루 일과를 또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하고요. 늘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는 말구노수님, 파란 물감으로 물든 하늘은 한없이 높고 마음을 스쳐가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진짜 가을이네요. 아름다운 인생에서 옛가요 많이 들으면서 마음을 살찌우겠습니다 하시면서 김하정의 금산아가씨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옛가요들 보면 각 지역 지명을 이용해서 좀 많이들 불렀어요. 뭐 흑산도 아가씨, 금산 아가씨, 하동포구 아가씨 등등 많았어요. 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뭐죠? 고추 아가씨, 뭐 무슨 밀감 아가씨, 그렇게 아가씨들도 많이 선정하고 옛날에 미인대도 많았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야기 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저희 딸, 늦둥이 딸이에요. 와, 그 대통령께서 전북대를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면서 네, 사진 한 장을 올려주셨어요. 전주 현동수님이. 와, 늦둥이 따님께서도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는군요. 네, 쭉 서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따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 든든하시고 여기저기 자랑 많이 하시겠네요. 네. 현동수님, 네, 좋습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 하시면서 출석하신다고 부산에서 김창성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개봉동의 이경자님께서 사연과 함께 인사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점점 낙엽이 늘어가는 계절이네요 하시면서 차중낙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청해 주셨고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께서 벌써 9월의 절반이 지나가는 9월 길목에 와 있어요.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 되고 월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 건지 일모도원이라 해놓은 건 없는데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고 있고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요 하시면서 한상일의 영화는 내 사랑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갑작스레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 가는 길은 있나니 공부하는 사람은 능히 육도사생의 변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않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나를 향해 옛 빚을 갚는다 해도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하면 그 업이 자연 쉬워질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임과품 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들꽃님 3부에서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DJ 라이브를 열심히 기다려주고 계시죠. 문주란의 태양과 나를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박수 신청곡 사연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응원의 박수 네, 기다리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시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즐겁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4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박수가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장안동 서수장님께서 퇴근 중입니다. 힐링 방송입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인천 오래방님도 생노래들을, 생음악, 생노래 들으려고 부산 어묵에 반주 한잔 하고 계신다고. 엄격히 반장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상도동 조남주님도 오늘 첫 곡으로 본인의 음료 결정이 된다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저의 닉네임 중 하나인 은미자, 네, 은미자를 대입합니다.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뒷번호 6615님께서 지난주에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 노래로 한번 살짝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도 아가씨 이어진 노래는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이었죠. 지금 초승달 보면서 고향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김포에서 정호우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들꽃님 박수 주셨고요. 우리 정임진님께서는 재미난 사연을 주셨어요. 다음 달에 흑산도 아가씨 만나러 갑니다. 2년 전에 제가 홍도하고 흑산도 가려다가 홍도 그만 풍랑으로 흑산도를 못 갔어요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노래를 청해 주셨던 부안의 이자은님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하나는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잘 들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최재수님도 너무 좋아요. 흑산도 아가씨가 울고 갈 것 같아요. 지금 녹음했다고. 아 그러셨어요. 또 금채원 기사님 은미자 버전이 너무 좋다고. 인천 부평에서 마이그노스님도 가을밤 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와 기타가 최고입니다. 서소장님 국보급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돈 주고 들어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문자비 들어가셨잖아요. 50원이나. 네. 인천 왕의 청자님도 무척 애창하는 노래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숨어오는 바람소리님도 라이브 잘 들으셨다고. 이종용의 너를 한번 듣고 싶다고 그렇게 또 청해 주셨어요. 상도덕 애청자 조남준님 흑산도산 먹태와 막걸리로 메뉴가 결정됐습니다. 구경옥님도 네, 목소리랑 너무 좋다고. 윤형준님도 은미자답습니다 또 해주셨어요. 그 밖에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 주고 계시는데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신촌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는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수요일부터 연휴 방송들이 녹음으로 또 여러분 특집 방송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화요일 날 찾아뵙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고향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을 가득 준비했는데 앞서서 우리 흑산도 아가씨 말고요. 고향초 네 인천 왕 애청자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은 고향초를 장세정 버전으로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는 4부 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곡 소개만 하고 3부를 마무리할게요. 고향초 장세정에 의해서 김상진의 고향 아줌마는요. 우리 김창성님 그리고 평강공주님 지금 그 서문시장에 추석맞이 준비하러 가셨대요. 서문시장 큰 시장 투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또 어제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손정일의 고향손님 청해 주셨거든요.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뒷번호 6549 쓰시는 청취자께서 배호의 웃으며 가요 청해 주셨어요. 어둠이 내리는 밤 방공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네요.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제가 전해드리는 통기타 라이브로 남은 4부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리퀘스트 뮤직 할 때 80년대 가요도 혹시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좋은 곡들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해요. 우리 네, 들꽃님이 아니라 말고노스님이시네요. 네. 네,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네, 70년대 말까지로 이렇게 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그래도 꼭 듣고 싶다 이 노래 정말 듣고 싶다 하시면 네, 한두 곡 정도는 또 청해 주시면 80년대 초반으로요. 네. 또 들꽃님께서 요즘 엘사를 오라보니 근황을 주셨는데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대요. 아유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너무 새벽 이른 시간이라서 애쓰셨는데 아무튼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태용님 화이팅! 그리고 우리 임혜자님께서 지난번에 이사하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삿짐 싸면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문자를 주셨네요. 예, 이곳에 이사 오니까 아직은 낯설어요. 외롭지만 언제나 아임 방송 들으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아이고 네. 아무튼 늘 저 임혜자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갈 테니까 7시부터 9시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서 전해드린 고향초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 조금 소개하고 또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짝짝짝 저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음 가수님이라고 닉네임을 할 겁니다. 은하수님께서 저 저음 가수 일찍 이 여러분들이 주신 소리 이름이었어요. 저음 가수 은미자 네, 다 있습니다. 대구 양반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목소리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주순이님도 또 정혜남님께서 부산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즐거울 때는 못 느꼈던 마음이에요. 선곡 모두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정혜남님이 글 남겨주셨고요. 또 구경옥님 옛가요 버전이 진짜 무르익은 감상하기 편안한 음색입니다. 와 시원한 가을에 운치가 풍성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또 금채원 기사님 감미롭고 애절한 목소리예요. 여심을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저음이 더 감동이에요 해주셨고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도 통기타 라이브 시간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좋은 노래 잘 들었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왕의창주아님 고향초 듣고 있으니까 홍민 가수님의 매력적인 저음이 진행자님께 전파된 것 같습니다. 중후한 보이스였어요.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제가 또 달래 저음 가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덕분에 저음 가수가 됐습니다. 저음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예. 지난주에 청해 주셨던 노래였거든요. 우리 가을 편지를 김민기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뒷번호 6615 쓰시는 청취자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최양숙 버전이잖아요. 최양숙 가수가 부른 노래였는데 오늘은 좀 낮은 저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밤이 깊어집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하니까 더 고즈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움이 떠오르고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파민이 팡팡 터진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청해 주신 대구 주순이님 네, 또 문자를 주셨네요. 서유석과 송창식이 같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을밤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지금 저녁 먹고 눈 감고 잘 감상하고 있답니다. 정말 고마운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대구 팔공산에서 고한정님께서 아 좋은데 살고 계시네요. 가을 편지 너무 멋있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방현재님 네, 고맙습니다. 김민기 버전으로 들으니까 부르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죠. 김민기 씨. 전주 현동수님께서 전주가 고향이시군요. 김민기 선배께서. 또 인천 왕 애청자님은 엘살바도르 강태웅님 빨리 쾌차하시기를 반가운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박병로 기사님도 아주 멋져요.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노옥년님 은미자님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화이팅 하시면서 은미자 저음 가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거니까요.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포크 버전인데요.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세시봉 식구들이죠. 친구들. 그건 너 이장희의 노래를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세 곡의 노래가 이제 좀 가을 고즈넉하게 느끼는 좀 이렇게 리듬이 조용한 노래니까 오늘 조금 박수 치면서 한 곡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이장희의 그건 너 같이 즐겨 주십시오.

라이브가 기다려지는 오늘 많은 기대로 어떤 향수가 가득한 노래를 불러주실지 학수고대하면서 일찌감치 자리 잡았어요. 부산에서 구경옥님께서 네 장현의 오솔길을 따라서 청해 주신 노래는 음원으로 만나셨고요. 이어서 김추자의 연애 편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건 너 전해드리면서 오늘 통기타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주신 박수 문자 조금 소개하고 끝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완전 기립박수예요. 부산에서 이상근님께서 강균암님께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인생 시간이 되면 참 행복합니다. 직접 불러주신 노래는요 저에게는 축복의 밤이에요. 인사 주셨어요. 또 부르는 노래마다 아주 특별합니다. 금채원 기사님 고맙고요. 망미동에서 정혜남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 주셨네요. 또 인천 왕해청자님은 그건 너 노래할 때 본인도 통기타를 조금 치면서 따라해 보셨다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무한 열창에 감사드린다고. 들꽃님 네, 얼씨구 좋다 너무 멋져요 하시면서 기타 연주도 최고입니다. 그쵸. 마지막 곡 좀 약간 흥겨운 노래 하기를 잘했죠.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두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저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우니까, 네, 그래도 잊지 말고 7시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누군가의 깊은 속사정이나 비밀을 전해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슴 속에 꼭 묻어두리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아니라는 안일함에 슬그머니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가장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만 살짝 얘기하는 일이 생기죠. 그렇게 무심코 흘려보낸 이야기들은 비밀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치며 결국 세상 모두가 아는 소문이 돼버립니다. 나를 온전히 믿고 마음의 짐을 맡겼던 상대는 사방으로 퍼진 소문 앞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게 될까요? 타인이 맡겨둔 신뢰를 외면하지 않고 무겁게 지켜내는 일. 우린 왜 누군가의 비밀을 책임을 다해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해문이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아닐게요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깊은 속사정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론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은근한 과시욕에 입을 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24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기가 참으로 어렵나니 비밀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항만이라. 부득이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경우 10번 이상 더 생각하고 영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인해 단단했던 신뢰가 무너지고 소중한 인연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만약 내 가슴속 아픔이자 비밀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일이 내 안의 경솔함과 번뇌를 다스리는 길, 즉 항마의 과정이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22장 깊고도 도타운,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타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의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고이 묻어둬야 한다는 마음과 누군가에게 살며시 터놓고 싶은 은근한 조바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시험받게 되죠. 그러나 비밀이란 본래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할 영역이기에 내 입을 터뜨려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하늘만이 알지만 세 사람을 거친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된다는 경구처럼 밖으로 샌 언어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끓는 호기심과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타인의 아픔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내 안의 번뇌를 다스리는 깊은 공부, 즉 항마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타인의 그릇됨을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그 허물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진정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품어낸다는 엄중함으로 열 번이고 더 가슴에 짚어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일범다지.

대산종사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기가 참으로 어렵나니 비밀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항만이라 부득이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경우 열 번 이상 더 생각하고 영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속사정을 알게 됐을 때 입 밖으로 내어놓고 싶은 마음에 갈등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다루어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거나 씁쓸한 후회를 남겼던 경험도 떠오르곤 하죠. 지켜줘야 할 타인의 아픔이 있다면 내 안의 번뇌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묻어두고 어쩔 수 없이 그 허물을 전해야 할 때면 그 사람의 삶을 보살핀다는 무게감으로 몇 번이고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타인의 신뢰를 책임있게 지켜내며 오늘도 내 안에 들뜬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정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볼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해가 구족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과 지혜, 지혜와 복, 양족지이다. 다 구족한 사람. 그래서 이인 신의당 수행기문으로 공부지기로 가요. 그래도 복과 지혜가 수승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통해서 그 짓지 안에 않고도 받아지는 그 복을 안 것이고 또 수행을 통해서 닦지 않고도 본래 밝은 그 지혜 광명을 안 것이다. 즉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한 결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가 됐든 조사가 됐든 무슨 종주가 됐든 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공부를 해야 자원 결과가 예,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차지 법이 내망고지 비법이요. 이와 같은 법이 천망고 후망고의 큰 법이다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큰 법이다. 우 주불 지점은 주세 부처님의 정법이지 그게. 큰 법이고 정법이다. 이게 뭐냐? 도 일체 중생의 길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요. 또 병건 광대 낙원지방이다. 그래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방법이 이 법이다. 그래서 뭐 이제 정치나 어떤 과학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 법을 다시 한번 대중사님의 가르침인 비법 정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말로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고 낙원을 건설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며칠 안에 몇 년 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수수만 년을 통해서 닦고 또 닦고 가고 또 닦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낙원 또 제 중생 제도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등에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양 어깨에 들고 끊임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제 글을 한 편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불교, 유교, 도교의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불법성을 삼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보신앙이요,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법이나 스님을 똑같은 상황에 놓고 본다. 이게 이제 삼보를 신앙하는 거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주신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신앙은 이제 주신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죠. 이게 법이나 법이나 승은. 그러나 불교는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운이 자기 수중에 있다고 보고 성불을 핵심으로 삼아 생사를 해탈하는 요탈 생사죠 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예, 그러면서 미신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리하여 선악지간에 받아지는 업력의 결과는 자작자숙의 인과라고 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인 부처와 법과 스님에게 사죄해 주기를 목매달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인과율이 확전되어 삼세가 윤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력적인 종교의 그 신앙,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력적인 신앙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특히 예, 인과라는 것을 그 이야기할 때 이건 자작자수, 자업자득으로 보는 것이지 예, 누가 뭐서 그냥 미흡다고 해서 뭐 죄악을 주고 다 이쁘다고 해서 뭐 복선을 주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법수 삼보를 이렇게 믿고 예, 밭으로 따른다 하는 점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의 사상에서도 이제 최고의 신앙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내세움이 사실 없습니다. 뚜렷하게 아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제나 하늘을 말하긴 하지만 이는 순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앙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근데 공자님도 공자님 주체를 세워가지고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성현으로서 이제 유교의 틀을 이제 마련해신 성자로서 이렇게 받드는 것이지 신앙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국 믿음이라고 한다면 초범입성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범입성. 이게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에 들어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에 들어가라. 네,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유가는 현실의 정치와 결합해서 세력 얻어 국교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천권과 황권을 융해하여 불과 분화를 이루었다고 할 때 어떤 뚜렷한 신앙의 대상은 없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범입성의 그 공부를 이제 하려고 그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성인에까지 이제 이르려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교의 최고 바람도 역시 도 혹은 자연에 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뚜렷한 신앙의 대상은 사실 없습니다. 뭐 자연이나 도라고 또 무국태국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면에 신설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려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다. 즉 단도를 수련함으로써 신설을 이루어 자연과 화해가 되고 국가가 태평하며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서 행복과 쾌락을 누리고 장생구시 이제 장수를 이제 말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요 굳이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불교도 이제 불법승 어떤 진리적인 얘기는 사실 안 했잖아요. 물론 부처라는 이거 자체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법신부라는 의미로 볼 때 어떤 진리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하는 것이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그 진리를 내세워 가지고 아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역시 유가도 마찬가지, 도가도 마찬가지. 그러나 원불교는 분명하게 법심을 이룬 상의 진리를 세워서 내세워서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뚜렷하게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그 진리를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 대종사님은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은 하죠. 이제 믿음은 가질지언정 대상은 아니다. 그 대상은 진리부린 이론 진리.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신앙체계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수행체계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역시 진리체계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법대로 이 깔려있는 이 상황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부처를 이뤘다고 해서 무슨 황금이 쏟아지고 뭐 금식 자체만 금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그냥 쭉 이렇게 예, 나아가면 된다. 다 깔아줬잖아요. 깔아줘서 길을 또 밝혀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정말로 쉽다. 절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과거 이제 그 경전에도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군데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귀하고 벼슬 아친 정성으로 신앙하니라. 치도, 치도는 이제 그 이제 승도,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치도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귀의를 해. 칠순에 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삼보 때문에 귀의를 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사서, 이게 보통 서민들, 이런 사람은 정성으로서 신앙을 한다. 벼슬한 사람이랄지, 일반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불법 승에 이렇게 신앙을 했다. 이제 그러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나라 때 번역된 화엄경에도 중생들은 핍내하게 하는 물건들을 만들지 말고 다만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이야기만 해야 할 것이며, 부작 핍내 중생물, 아 중생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지 말아. 다시 말해 제도를 세우는데도 중생이 괴롭게 할 상황을 그 길을 세우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부처님한테 온 살림을 다 바쳐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시도 수력보시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따라서 보시를 해라. 자기 힘만큼 보시를 해라. 아, 최 자식은 굶어 죽고 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냥 있는 돈 또 그 논바 이런 거 다 팔아서 다 바쳐버리고 처자가 굶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종교 신앙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 힘에 맞게 힘을 따라서 보시를 해라.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복짓고 지혜 닦는 길을 배우고 그럴 경우 그래도 그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의무 책임은 이제 사람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힘에 맞게 이렇게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시는 할지언정 전제를 다 받쳐버리고 최자식은 굶고 있다면 그것 됩니까? 그건 진정한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중생들이 아주 그 어렵고 그냥 벌레스럽고 괴롭고 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단설 이익 세간사. 그래서 이익이 세간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이익이 되는 그것을 여기 물건이라 했지만 그건 물이 아니다. 그 방향을 제시를 해라. 주술 약조 등 중론. 그러니까 뭐 주문이나 약조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그 이론. 이와 같은 소유를 다 능히 설하고 일체 부처님의 수승한 행을 사람이나 천인들 그리운 그런 유들이 함께 신앙하나니. 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얘기를 해서 정당한 길을 밟도록 해준다 하면 아, 누가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진리적인 믿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법은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난행과 고행의 법도를 보살이 따라 맞추응해서 다능히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인류 또 수립공교의 중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유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보살들이 행동을 한다면 누가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 보시는 수력보시라. 자기 힘에 맞게 보시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나라 도선 속고승전에는 친은기 신앙이라. 이제 친이 신앙을 즐겨 드디어 영법사의 의지함을 놓고 출가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신도로서 이제 영법사라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것이 예, 세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출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석혜진이라는 스님이 출가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제 믿음이 가야 역시 제가에 있는 분들도 전문적인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출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대중사님의 기본 법에 우리가 예, 충실하면은 뭐 출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화엄경에도 보면 인천동의 무리가 함께 하니라는 한 글귀가 있는데 이곳의 신앙은 불교에 대한 삼보 불법 승을 의심하지 않고 흐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불법 삼보죠. 그게 불교 신앙 자체가 그 불법승이다. 이 불법승을 잘 믿고 존경하고 앙모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 신앙의 그 이제 극치를 이제 삼았다고 예,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아기를 원리 중앙시하고 이런 진리를 중앙에 모시고 우리 교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둥근 진리를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아래에 예, 이루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개송을 이제 뒀지 않습니까? 신앙 윙우이라. 그래서 신앙은 오른쪽에 신앙을 뒀다. 보은 진복되겠니 보은 불공으로서 참된 복락을 얻어서. 그러니까 보은을 해라. 이거 불공으로 보은을 해라. 그러면 복락이 저절로 쌓인다. 이거 불성원이라. 긴긴 세월 부처 이루는 그늘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신양도 하고 수행도 함으로써 회복을 갖추는, 갈무리는 그런 수도인이 돼야 한다. 실신무기하니 진실한 믿음은 의심과 개교가 없고. 정말로 진실한 믿음 무슨 의심과 개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그름이 나타날 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응? 교무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부처님 당시에 조달이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근데 8만 4천 가지로 흉을 봤다 그러거든. 그것은 부처님한테 8만 4천 가지 흉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 눈으로, 열린지보다는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흉, 저것도 흉, 이것도 흉, 저것도 흉. 그래서 8만 4천 가지 흉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신이라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과 교육이 없다. 진앙은 헌치심이라. 그러니까 참된 물으름은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신앙을 해야 하지 물신신앙하지 마라. 내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만 믿는다거나 어떤 상황만 믿는다거나 그러면 그 경우 사라지고 변절이 된다면 완전히 신앙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기 나름으로서는. 그럼 결국은 이제 떠나기 마련이다. 지희 문내축은 지혜와 복락이 문 안에 쌓여있어.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뭐냐, 늘 하는 얘기, 부작복. 부작복 풀수이다. 짓지 않고 받아지는 복, 닦지 않고 밝혀지는 지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갈무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업장,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지혜의 그 또는 복락의 그 원천을 이제 막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막은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죠. 불조 다래림이라. 내 부처 조사는 저절로 와서 다다르리라. 뭐 자기 부처 자기가 스스로 와서 다다른 거죠. 부처를 어디서 빌려오고 뭐 예를 들어 구워오고 누가 주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세불 대종사님 아셨으니 그 대종사님께서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뭐 1200 대중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호위하고 또 법을 받들고 말씀을 듣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 부처를 이룬 분들은 물론 많이 있겠죠. 몇 분이 되냐. 역시 대중사님 당시에도 초창이라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받들고 살면서 부처라고 인가를 받은 순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볼 때 만들어주는 부처가 아니다. 되어지도록 해주는 부처가 아니다. 그건 내 부처, 응? 불조가 다래림이라. 불처가, 내 부처가 일어나서 나한테 스스로 다가서야지. 다가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언니가 말씀드린 신각이라는 게 있다. 깊은 믿음은 깨달음과 통한다. 정말 이루성의 진리를. 재불제의 시민이며 일중생의 본성이며 또 대수이며 분별이 없는 자리며 등등 진리 그대로를 그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저절로 깨달음이 솟구친다. 솟아난다. 네, 이것이 이제 큰 신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문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은이란 은혜, 또 뭐 인정, 온정, 혜택, 뭐 사랑, 감사 이런 게 다 은혜죠. 은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해라고 봐야겠죠. 은보다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혜택을 주고 뭐 사랑을 주고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이제 은이라기보다는

0: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충신이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할 때 다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재상의 예로서 뭐 삼공에 드는 재상이었나갑죠. 재상의 그 예로서 장사만 지내주시면 그야말로 성은이 만거하옵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은자 자체가 이제 베풀시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감은 감사, 장자애를 정차통 신부에 보면 은은 사람이 자기를 은혜롭게 함을 느껴 말하기를 은혜롭다 하니라. 은은 감인 해기왈 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간다 느껴 말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베풀시자 의미가 다분하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자라 이제 그러기도 은자네요. 따라준다. 또 은장 가엾게 여기서 여기다 숨기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홍품 1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피곤한 아침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두 손을 깍지 껴고 기지개를 쫙 펴준다. 두 번째, 커튼과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세 번째,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든든하게 밥을 꼭 챙겨 먹는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를 꼭 챙겨 듣는다. 신나는 음악과 좋은 글귀, 유쾌한 퀴즈들로 여러분의 평범한 출근길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지난 사랑의 겁을 잔뜩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 태풍에 대비합시다. 태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 운행을 하지 맙시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8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 대비 가운데 대자라 하는 것은 천짓는 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어느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3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우리가 견뎌낸 그 시간은 우리 내면에 가장 단단한 힘이 쌓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총단회로 북적였던 중앙총부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을의 풍경 아래 더없이 아름다운 중앙총부에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화합교단 38절입니다. 한 제자 신심을 지극히 바치는지라 측근에서 여쭈었다. 그 사람이 신심이 장하고 재주도 있으니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것은 예우요 도리를 다한 것이며 인연이 가까워지고 인정이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지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신심이란 스승과 동지가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이나 상 주고 벌 주는 것에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와 사업을 잘하며 우리 회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이나 상 주고 벌 주는 것에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회상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스승님 말씀. 마음의 색입니다. 제임스 걸웨이 플루트 연주로 포헬베르 캐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정득한 것이 진정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욕심의 눈으로는 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낡은 옷이나 신발, 다 쓴 종이처럼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린 물건들 있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낡은 옷이나 신발이라도 그것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고 다 쓴 종이는 연습장이나 수첩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다고 여기는 물건도 이용하는 법을 알면 여러모로 유용한 물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껏 버린 물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건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훈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훈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제2교의편 제4절 법률운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운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0. 대종사 하루는 조송관과 전음강을 들이시고 교회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영혼이라. 송강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의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강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 분, 의, 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21.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심은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훈을 얻어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며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하므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 철벽같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대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여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22.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에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금옥이 비록 중보라 하나 당장의 주림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 밥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있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이리요 하시니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를 삼기도 하고 일을 하고 가는 사업장을 삼기도 하며 유유자재하게 놀고 가는 유희장을 삼기도 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불치품 20장에서 2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에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 이어 말씀하시기를 목적 반조의 공부와 아울러 또한 자성 반조의 공부를 하여야 하나니 참다운 자성 반조의 공부는 견성을 하여야 하게 되지만은 견성을 못한이라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바 그 요령은 정전 가운데 일상 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자성의 계정해를 찾는 것이요 부연하여 그 신뢰를 들어본다면 때로 혹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무슨 일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있거든 바로 자성 반조하여 원래의 자타 없는 그 일원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차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의 아랫사람을 업수이 여기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차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번뇌가 치성하여 정신이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번뇌 없는 그 청정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증에 치우쳐서 편벽된 착심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증에 없는 그 지선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에 있지 않는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에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에 없지 않은 묘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생사의 경우를 당하여 삶의 착과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생멸 없는 그 법신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법상이 일어나서 대중과 더불어 동화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법상도 없는 그 상 없는 자리를 생각하라. 이와 같이 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닫는 동시에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요 성현의 작용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공상이 있거니와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고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받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시키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욕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31.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32. 학인에게 써주시기를 유 대부원 옥 불갑이야 금 불갑이야 차하보 일생 소수지덕시야 최후일념 청정시야라 하시니, 번역하면 큰 보배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일념 맑은 것이라 하심이러라. 33.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은 함 없음에 근원하여 함 있음을 이루게 되고,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되며,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고, 공을 위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시나니라 하시고, 유위위무위 무상상고전 망아진나현 위공반차성이라 써주시니라. 34.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 귀를 인용하사 해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주셨나니,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해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35.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0: 네, 정산종사 법어 모범편 27장에서 35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대종사학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원불교 창작성가였고요. 성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14. 대산종사 사반야지와 이론상 서원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반야지는 대각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니, 첫째, 대원경지는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로 우리 이론상 자리요, 부처님께서 깨치신 불생불멸의 자리요, 공자님께서 깨치신 무국자리요, 노자님께서 깨치신 도의 자리요, 예수님께서 깨치신 하나님 자리를 말함이니라. 둘째, 평등성지는 대원경지의 본지 자리를 크게 보아 너와 나도 없고 부처라고 더한 바 없고 중생이라고 덜할 바 없는 그 자리에 요달한 지혜를 말함이니라. 셋째, 묘관찰지는 이 우주의 진급 강급과 만물의 변태와 사생의 육도 변화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넷째, 성소작지는 만능, 만지, 만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시시처처 사사물물 대하는 것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일원상 서원문에 사반야지에 이르는 공부길이 밝혀져 있나니,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는 대원경지자리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는 평등성지 자리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는 묘관찰지 자리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는 성소작지 자리니, 성소작지를 위하여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니라. 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은 사반야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큰 서원이니라. 그러므로 이론상 서원문을 많이 독송하여 이론상의 진리를 꿀꺽 삼켜야 사반야지를 얻고, 사반야지를 이루어야 이론상의 진리와 통하여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동거 동락할 수 있느니라. 1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금강경을 읽고 세 가지 강령으로 공부하였나니 자성이 무너지지 않음이요 자성이 어둡지 않음이요 자성이 물들지 않음이니라. 16. 대산종사 금강경 대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의 요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열에는 모든 일을 응용하되 그 일 그 일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쓰므로 칠정이 부동하고 그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틀에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하느니라. 금강경은 열의 심법과 생활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행적이니 성 안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쳤다 함은 차별 없는 평등행을 보임이요 열에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고 잘 부축하신다 함은 호념의 도를 보임이요 고류 중생을 남음없는 열반에 들도록 멸도시킨다 함은 큰 원력을 보임이요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만일 보살이 사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함은 상없고 흔적 없는 행을 보임이요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함은 열애의 실상자리를 직접 들어보임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신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요, 분이입니다. 나눌 법 밑에 마음심자 한데 이 분자가 뭔 분자입니까? 분발할 분자 아니요. 예, 성낼 분, 성낼 분이에요 이게요. 그럼 뭐 우리가 성 어찌 성 성 한 번 성질 한 번씩 냅니까? 아 우리 덕타운이 성질 한 번씩 내요 집에서? 어 내는가 봐. 예, 뭐 머리 꺼덕거리는구만요. 아 성질 한 번씩 내시는구만. 성질을 내야 합니다. 내는데 문제는 뭔가면요, 어디다가 내느냐, 어디다가 내느냐, 어디다가 내야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내야 되는 거요. 참 자기 스스로에게 성질을 내는 거요. 남에게 내는 것은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남에게 내는 분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분을 내야 돼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항상 스스로가 자기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게 채찍질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아, 채찍을 말이다 하면은 말이 달리죠. 아, 그 예전에 영화 배너 있었죠? 배너. 말날리기 그거 하죠. 근데 배너 이긴 사람은 채찍질 안 했죠. 말들이 저거들 하기 전에도 얼마나 말을 참 합니까. 자 이렇게 말을 따덕거리고 어루만져주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이죠, 라스트 그 스피드를 내릴 때 쫙 해갖고는 추월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배너가 말입니다, 보여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분을 내지 말에게는 절대로 채찍질 안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요, 배너와 같은 이와 같은 실천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일구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성냅시다. 그리고 성내고 그 다음에 의지요. 의는 뭡니까? 의심. 이게 이제 이게 의심이 이게 뭔 의심. 자 이래 갖고 이제 내가 자기 그 성질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딱 하면은요, 참 우리 대중선이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 긍정성을 이렇게 밝혀주면 이게 이제 의심을 내야 되는데, 의심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한 번씩 대조를 해야 돼요. 대조를 해야 돼요. 자, 수타님 오늘 여기 강의 나오셨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 예, 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항상 대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부라 그러죠. 이 공부, 수행. 이거 저 두 가지가요. 고정된 길이 아니잖아요. 고정된 길이 아니니까 고정된 길이 아닐수록 변화 무쌍하죠. 변화가 많죠. 그 많은 변화에 내가 잘 대처하느냐 잘 못 대처하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갖고 이 의를 통해갖고 공부와 수행을 바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바르게 끌고 가는 거. 이것을 의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 뭔가 하면 성입니다. 성은 뭡니까? 정성이죠. 자, 정성은요, 정성의 극치는 뭔가 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정성의 극치는 뭡니까? 무의. 무의가 뭡니까? 함이 없다. 함이 없다. 함이 없다 말은 뭔 말입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챙기지 않아도 챙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9조를 다 우리가 챙기잖아요.
지금 대조하는 공부를 지금 조속으로 외계하는 뜻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말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챙기지 않아도 챙겨지는 단계까지 가자 이 말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성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대목을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대종경 수행포 1장의 원문이요. 이제 어떻게 그 진행되는가 하면요. 예. 감사생활. 자, 감사생활.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조하죠. 감사생활.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거를 이제 대조를 해라. 그래서 이거, 요 대목 속에서는요. 이제 요, 이제 그 수행범 1장의 요 대목 속에서는요. 사은사상이 총 망라됐어요. 사은사상이 총 망라돼가지고 한 말씀으로 사은실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한 말씀으로 그냥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한 말씀으로 딱 이셨어요.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 그래서요, 이 은사상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이제 누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인본주의에서 언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언본주의. 자, 은혜 본의주의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그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서요. 우리가 실제로요, 이게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정신개벽의 키워드를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 두 가지다. 키워드. 정신개벽의 키워드. 은혜와 감사. 자, 하나는 은혜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를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다. 그래서 이제 은사상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요, 살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도, 실제로 자기가 살면서 배은을 하면서 배은한다. 배은은 원망 생활이죠? 원망하는 거. 봉은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은은 원망이고 봉은은 감사해요. 이제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근데요, 배은을 하면서 봉은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예전에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자, 커트라인이 없어요, 착각은요. 그거는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그 사는데요. 제가 그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칼럼을 제가 이제 하나 그 이제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이제 그 이제 읽으면서 느낀 감상이,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단계를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느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칼럼 제목이 뭔가 하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실제로요, 우리가 좀 나무 많이 대하죠? 아, 제 지금 숙소 앞에요, 그 가이스카 향나무가 밑에 이렇게 있고요. 또 모과나무 있죠? 그게 이렇게 이제 하나 서 있어요. 근데 모과나무에, 모과나무가 하면은 모과가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과가 달리면은 모과 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따가지고요 방에다가 그릇에 갖다 담아다 놓으면요 향이 그냥 싹 나고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하나 딸란가 하고는 기다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뭐가 나무가 말입니다. 이파리가 다 죽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너무 더워서요. 이제 관사님도 모르죠. 지금 내가 이제 그건 이제. 그래서 내가 하도 깝깝해가지고 나는 알아요. 모가 나무가 왜 잎이 다 말라 죽는가. 근데 상당히 커요. 모가가요. 내 키 한 세 배는 될 거요.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이제 가이스카 향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향나무하고 모가나무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이다니까. 절대로 같이 심어갖고는 안 되는 거요. 그게 나무도요 상생상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지금 이제 원로원에 있는 임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무가 죽었지? 그러면 죽었다고. 이 모가나무가 잎이 다 말랐지? 말랐다고. 전에는요 하나씩 모가가 열렸어요. 근데 이놈이 향나무가 더 크니까 이놈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상극이. 그러니까는 이제 잎이 지금도 다 말라 죽은 거예요. 이게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서로 상극이다. 이게 이걸 잘라내라. 세 그루를 잘라내라. 제가 하니까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이해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엔 전부 다 상생상극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나무는 모든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주는 그 은혜. 자 어릴 때 우리가 말입니다. 어린이 때 나무와 풀 보고 자라죠. 요즘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파트에 살아가지고요 나무 풀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나무 풀 보고 다 자랐잖아요. 그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간등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음지어 허입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끝마다 솔직히 진짜로를 붙이는 거래요. 물론 그게 말버릇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짓말에 능한 사람을 특정해서 분석해보면 스스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심인 것처럼 연기를 한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감추고 또 가리려고 노력해도 거짓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진짜와 솔직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람을 믿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고요. 물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9월 17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루시 아니 근데 진짜 전해드렸어요. 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말끝마다 솔직히와 진짜로 붙이는 거다라는 말에 움찔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 약간 움찔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진짜 잘하는데 사실 뭐 진짜 뭐 이런 얘기 저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버릇 쪽으로 분류하고 싶네요. 아무튼 요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 강의를 좀 들어보면 재밌고 신기한 사실들이 진짜 꽤나 많더라고요. 오늘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알게 됐는데 뭐 꼭 저 말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숨기려고 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니까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슬기롭고 현명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특별한 아침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가득 담아주시고요. 오늘 아침 함께 들으면

진짜 좋겠다 싶은 음악들도 있으시면 선곡해 주세요.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일단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까지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세요. 뒷번호 6059님께서 연하님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이 지나면 다음 주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하하. 연하 씨는 연휴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전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들, 영화들 싹 다 몰아볼 거예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연휴에 일단은, 저는 여러분과 그, 귀성 귀경을 함께하기 위한 특집 방송에 일단 투입이 돼서 그때 하루 근무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루는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들과 함께 또 명절답게 으샤으샤 들썩들썩 보내게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누워서 드라마 영화 좀 느긋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9338님 저는 누가 제 말을 안 믿어주면 너무 억울해서 아니 진짜로 자주 하는데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라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9338님. 저도 뭐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의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서랄까요. 진짜 막 이런 얘기 좀 잘 붙여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앞으로는 조금 사용 횟수를 좀 줄여봐야겠네요. 인피니트 우리의 계절 준비했고요. 이어서 시도 가보자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 우리의 계절 시도 가보자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7분을 막 지났습니다. 뒷번호 5608님께서 살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상습적인 거겠죠? 거짓 없는 세상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약간 습관적으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이게 주변에 보면 있기는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이고 너무 쉽게 들키는 거짓말을 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을 왜 그러지? 싶은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니까 어릴 때 예, 그 글짓기 같은 거 할 때 늘 논술 주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얀 거짓말과 뭐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주장하시오. 막 이런 거 글짓기 했던 기억나네요. 하얀 거든 검은 거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을 것 같아요. 에이핑크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덤다럼.

에이핑크의 덤더럼, 스테이시의 런 투 유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적은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정동하 오아시스 함께 하시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Hey baby, this is song for you. 난 네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다 들어줄게. 내 마음을 감싸 전해지는 그대의 사랑에 난 오늘도 살아. I'm forever with you.

이현 데이라이트 나란히 걷기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오늘도 신차곡 아짜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기분 좋은 음악 택배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그 외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5075님이 화창한 가을 아침 기분까지 환하게 밝게 시작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가을 냄새가 이제 진짜 공기에서 싹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침마다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창을 좀 열어놓고 자면 새벽녘에는 막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불을 이렇게 좀 착 축혀 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저는 꽤 좋던데요. 이렇게 바람이 싹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 느낌이 얼마 전까지 막 더위에 시달렸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좀 이상한가요? 알파드라이브원의 OMG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달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62 고객님께서 제가 요즘 이분 노래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마침 가을 분위기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특가장에서 함께 듣고 싶어요 라며 보내주신 조지의 고칠게 좋아해 로미오 앤 줄리엣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5162 고객님 신청곡 왔

신청곡 왔죠. 오늘은 5162님이 요즘 조지 목소리에 푹 빠져 계시다며 신청하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고칠게 그리고 조지의 좋아해, 조지와 유라가 함께 부른 로미오 앤 줄리엣 세 곡 전해드렸어요. 잘 들으셨나요? 2부 끝곡은 시크릿입니다. 사랑은 무브 전해드리고요. 전 3부 밥 퀴즈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로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아이유 이별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적연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3부 오늘은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요리하는 방송 쿡방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재료가 주재료로구나 눈치를 채신다면 여러분은 그 재료로 어떤 거 만들어 드시는지 그리고 이 요리를 더 맛있게 맛깔나게 하는 여러분만의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 거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마음껏 특가정에 자랑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어디서 행복과 감사를 만나셨는지 여러분의 기분 좋은 이야기들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3206님이요. 철통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밤새 잠을 설쳤네요. 유유. 이제 여름이 아니라 가을의 모기 전쟁입니다. 라고. 아, 그러게요. 최근에 제가 모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모기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날이 선선한데 모기가 있다고? 뭐 착각한 건가? 뭐 헷갈렸었는데 진짜 제가 본 게 모기가 맞군요. 요즘은 가을 모기라고요? 3206님? 아유 조심하십시오. 블락비의 노래 듣고 밥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가서 전해!

짭짭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맞히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바삭하면서도 달달하고 짭조름한 땡땡 볶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마른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중간불에서 땡땡을 휘리릭 볶아주세요. 이렇게 살짝 덮어낸 땡땡은 잠깐 덜어놓은 다음 파를 다져놓을 건데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송송송 썰어두세요. 자, 이제 간장은 한 큰술 반, 올리고당은 네 큰술, 설탕 한 큰술을 섞어놓고 본격적으로 볶을 차례.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요. 마늘이랑 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내어준 다음 땡땡을 넣고 골고루 볶다가 불을 끄고 양념까지 넣어서 잘 뒤적여주면 완성! 어때요? 쉽죠? 여기에 마무리로 마요네즈를 듬뿍 넣으면 한층 더 부드럽고 고소한 땡땡 볶음이 된답니다. 오늘은 기본 반찬으로도 좋고요. 주먹밥으로 활용해도 좋은 땡땡 볶음을 만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급식이 없을 때는 이 도시락 반찬으로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칼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 2번 멸치, 3번 시금치, 4번 샌드위치. 1번 김치, 2번 멸치, 3번 시금치, 4번 샌드위치. 칼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늘의 땡땡을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오늘은 기본 반찬으로도 정말 좋고 주먹밥으로 활용해도 좋은 땡땡볶음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칼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늘의 땡땡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번 김치, 2번 멸치, 3번 시금치, 4번 샌드위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정관장입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2: 레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엑소의 파워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밥 퀴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도 참 많이 먹고 주먹밥에 넣어서 해먹어도 정말 좋고요. 칼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늘의 땡땡을 가지고 땡땡 볶음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정답 땡땡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갔습니다. 해피톤 프로젝트 주해진 반짝반짝 빛나는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보이즈 플래닛의 난 빛나 걸프렌즈의 키다리 아저씨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답은 바로 2번 멸치였습니다. 오늘처럼 볶음으로 만들면 진짜 훌륭한 밑반찬이 되고요. 국이나 찌개 육수로도 감칠맛을 더하는 이 멸치는요. 대표적인 영양소인 칼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뼈째 먹는 생선인 만큼 칼슘 함량이 무척이나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골다공증 예방이 필수인 중장년층에게도 무척이나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 이외에도 근육의 형성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멸치 한 주에 든든한 밑반찬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123아빠님이 연안왕자 오늘 아침 반찬은 무엇이오? 배가 참 고프오. 멸치볶음 참 좋소. 허나 난 돌 때문에 다음 주에 먹어야겠소.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2944님 정답 2번 멸치.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이죠. 건강엔 최고의 음식인데요. 멸치볶음 맛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싫어하나요? 오, 딱딱해서 그런가요? 근데 그 약간 그 달콤하고 짭짤한 것이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캐러멜 느낌도 나면서. 022님 2번 멸치 견과류랑 같이 볶으면 고소한 맛이 추가돼서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3097님 멸치 예전에 우리 아들 별명이었죠. 지금은 통통하지만요. 흑 4848님 2번 멸치 생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나요. 아 그쵸. 어저께도 맛나죠. 그냥 뭐 약간 그 똥을 딴다고 하죠. 똥을 따서 마른 후라이팬에 살짝 건조를 싹 식혀가지고 찍어 먹으면 또 정말 바삭바삭하니 과자가 따로 없죠. 3450님 2번 멸치. 하, 어제 서문시장에서 한 박스 사왔습니다. 멸치랑 풋고추 조림 완전 맛있습니다. 아, 멸치볶음에 꽈리고추 또 썰어 넣으면 정말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9603님 정답 2번 멸치요. 애들 어릴 때 강원도 바다에 갔다가 멸치떼를 보고서 무지 놀랐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땐 정말 무서웠지만 좋은 추억이 됐네요. 아, 멸치떼를 실제로 보면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3831님 2번 멸치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넣어서 빨간 맛으로 만들어도 맛있죠. 매콤 멸치김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요. 멸치김밥이네요. 그렇죠. 대구 김진홍님 2번 멸치 육수로도 쓰이고 고추장 넣어서 볶아 먹어도 맛있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는 멸치 많이들 드세요. 3868님 2번 멸치 멸치 갈아서 청양고추 다져서 같이 볶아 먹으면 정말 밥도둑이죠. 오늘 하루도 파이팅요. 유상준님 정답 2번 멸치 땡초랑 같이 볶아서 김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최고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4831님 구시절 행군할 때 멸치 주먹밥 먹으며 걷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9450님 2번 멸치 학창시절에 너무 말라서 멸치였습니다. 예전에 마른 사람들한테 왜 멸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도 겨우 갔다 온 지금은 배다 온 아저씨지만요. 유유라고.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927님 정답 멸치 멸치 아인겨. 9527님 2번 멸치 꽈리고추랑 같이 볶아도 얼마나 맛있게요. 생각난 김에 이번 주에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927님 9527 뒷번호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로이킴의 노래입니다. 그때 헤어지면 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6058 쓰시는 분, 임신 7개월 차인데 살짝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먼저 이번엔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뒷번호 7415 쓰시는 분, 오늘은 기분 전환 삼아 아주 달디단 바닐라 라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당이 충전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하하, 행복 별거 없어요. 정은희님, 어제 텃밭에서 호박을 무려 8개나 땄어요. 친구들하고 나눔하고 아침에 된장을 넣고 호박찌개 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네요. 작지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 도 아주 나이스 이어서 킥플립의 20 유아의 셀피쉬 듣고 왔습니다. 장미수 님이 멸치 돼보고 싶다. 그냥 그렇다고요. 울지 않아. 진정해라고. 장미수 님. 적당한 양고 건강한 게 제일 좋죠. 멸치 저도 돼본 적이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된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문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이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더 캔버스 허민 오래된 연인에게 하고픈 말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밋밋한 벽에 선명한 색감의 그림 엽서 몇 개를 붙였어요. 대단한 작품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정말 화사해졌습니다. 매일 마주하던 벽이 새로운 공간이 됐네요. 그냥 작은 포인트 하나를 줬을 뿐인데 새로운 얼굴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집을 잘 꾸미는 분들도 사실 뭐 대단한 것보다 이런 사소한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밋밋함을 없앨 수 있는 색감, 장식, 구도, 작은 변화에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변화 충분히 줄 수 있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건모, 기분 좋은 날.